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그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습에 끌리지 말고 못한다 헌다에 끌리지 말고 단호히 당당하게 모든 것을 믿고 아니 죽든지 살든지 거치 죽고 거치 살아요. 당신의 영혼의 근본이 떨어지면은 당신도 송장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 몸속에 들은 생명들도 다 같이 죽어요. 그러하니까 이 마음으로 다스

회장님 한 생각에 그 직원들이 다 움직이게 됩니다. 안 그럴까요? 이거 하려면 이거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한 회장님으로서의 사장님으로서의 은은하고 모두의 조화를 해서 한번 결정을 해놓는다면 그 모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듯이 내 생각이 한번 과감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대로 거기에 믿고 놔야만이 그게 결정적인 결제라 이겁니다. 결제를 해서 내려야 거기서 모두 작용을 해주는데 안에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에는 우주간 법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다 즉 말하자면 모든 걸 체근해서 좋은 거는 드리고 나쁜 거는 이 세포 하나하나에는 우주간 법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다 즉 말하자면 모든 걸 체근해서 좋은 거는 드리고 나쁜 거는 내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대기권에서 우리 몸뚱이도 한 나라의 대기권과 같이 이 세포 하나에 내서 법을 모두 소임을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다 체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내가 결정 한번 해서 내리면은 결제가 된 것과 같아서 바로 마음에 그렇게 하면 두뇌로 통신이 돼가지고 4대로 통신이 돼서 전체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안에서는 안에대로 결정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안에 고장이 나서 할 때는 안에서 모든 걸 모자라는 걸 채워서 다 보급하면서 이게 호르몬도 모자란다면 호르몬도 이렇게 채워가면서 하는 거고 다 이렇게 하면서 또 바깥의 일들이 잘 이렇게 우태롭게 위태롭게 될 때에는 바로 이 세포의 벗개에서 의식들이 나가서 바로 마음과 마음 속으로 들고 남이 없이 들고 나면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일체 만법은 다 한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정리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 무슨 일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자기 뿌리가 자기 몸뚱이가 자기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뚱이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많은 바로 그 이름도 많고 의식도 많고 많은 그 많은 그게 하나로 뭉쳐서 한 마음으로 선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그 선장으로 말미암아 뿌리는 바로 그 선장과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믿지들을 못하고 그렇게 허황지왕 허황지왕 해가지고 이 그 업식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음을 막습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 것을 그렇게 애탄기탄
자기 갑니까?

지금 가다가 죽으면 어떠며? 지금 조금 덜 먹으면 어떠며? 더 먹으면 어떠며? 더 살면 어떻고 덜 살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의향이 있다면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세련된 옷을 착 입었다 이겁니다. 입었는데 아 가만히 보니까 또 세련된 옷이 또 생겼어. 아 그런데 그게 새로이 유행이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좀 벗고 이걸 좀 입어봐야겠다. 우리가 인생이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냥 죽으면 아주 죽는 게 아니고 4대가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금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산이 돼서 다시 새로운 즉 말하자면은 그 유행된 옷을 다시 입고 나오죠. 그런데 왜 그 구식 유행되지도 않은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고 그게 떨어질까 봐 그거 벗어질까 봐 그냥 애씁니까? 내 마음대로 유행된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 죽고 사는 걸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니까 또 오래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걸어올 때 저 아래서 걸어오실 때 발 자체를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걸어오기는 틀림없이 걸어왔는데 걸어온 사이가 없다. 내가 짊어지고 온 게 아니니까. 벌이는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온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되 자기가 했단 말을 하지 마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두가 공룡을 했다고 생각하라. 주인공에서 모든 게 공룡을 한 것이지 자기 개별적인 혼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동시에 우리가 걸음은 걸어왔는데 한 발 떼놓고 한 발 떼놓고 걸어오긴 했는데 걸어온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혼자 걸은 게 아닙니다. 여럿이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왔지 아마 윗공장 하나만 그냥 파워를 시켜도 다리도 띄워놓지 못하고 걸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한 거니까 내가 했던 말을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걸림이 없어요. 참 묘하죠 그게. 말로는 할 수 없는 묘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알아서 하세요, 그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로

0: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의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0: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2: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생명이죠.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아,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동양이 네, 뭔지 모르는데.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0: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4: 어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4: 전문가 스킬 나오네.
6: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셰프님.
6: 처음 뵙겠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뵈가지고 너무 얼굴이 익숙합니다.
7: 네, 콩갈 피자, 김포 피자.
6: 양식 레스토랑 하나 운영하는 것만큼 메뉴가 진짜 다양한데
7: 혹시 절에서 김치 담아보셨어요?
6: 처음입니다.
7: 처음이세요?
6: 네.
7: 나쁜 행운이네.
6: 아닙니다. 근데 행운. 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그세요?
8: 그래야 이제 양념이 좀 풀어주고 또 한 번씩 해주고
6: 금수함까지 와서 김치를 담그는 영광이 저한테 주어졌다니 너무
7: 뭐든지 인연이에요.
6: 맞습니다.
7: 세상 인연 아닌 것이 네. 없듯이
6: 어떻게 초밥 위에다가 나물을 올릴 생각을 하신 거죠?
7: 굉장히 뭔가 호기심이 많고
6: 네.
7: 식재료를 보면 아 이거 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
6: 네네.
7: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만들게 되죠. 풀국을 만들어서
6: 네.
7: 우엉을 튀겨야 돼요.
6: 아.
7: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오방색에 가깝죠.
6: 네.
7: 오늘 네. 저희가 할 것은 이제 계절 음식이잖아요. 절집
6: 네.
7: 음식은 이제 이때 이 고추가 아주 제철이잖아요.
6: 아삭아삭하죠.
7: 네, 아삭 고추를 이용해서 네. 간편 김치,

0: 정문 스님은 어떠셨어요?
1: 우리 귀여운 정문 스님. 아, 정문 스님은 실제로 네. 굉장히 내성적이세요.
0: 아, 내성적이세요?
1: 그럼요.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고서 할 말은 다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2: 오늘 한 단계 건너 뛰어버렸네. 그래도 말씀하실 때는
1: 정문 스님의 그 된장찌개 보셨죠?
0: 네, 봤습니다. 어,
1: 완전히 압권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0: 맞아요. 어,
1: 그게 이제 우리 과거의 사찰에서요. 물질이 풍부하지 못했을 때 네. 그렇게 빈곤하게 살 때 식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오직 된장 하나 넣어서 네. 모든 대중이 나눠먹는 음식 그걸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준.
0: 대단하신 분이죠.
1: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법이라고 해서 음식 다 와야 된다 이런 틀을 완전히 깨신 분이지. 그래서 아 이게 예능이구나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큐 찍었는데 예능이 나왔다니까요.

0: 두 개는 내가 완성했고 선생님이 네. 지금 잡 우리 그만합시다. 네. 그것까지만 하셔요.
1: 네. 맛의 대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밑에다 일단 좀 깔아놓고 아 속이 꽉 찼어요 주님.

0: 무와 오이, 당근, 배를 채를 썰고 양념을 해서 무친다. 자극적인 양념으로 맛을 더하기보다 재료 사이의 균형을 담아 사찰 음식의 조화로운 미학을 배웠다.
1: 자, 드디어 마지막 잡채.
2: 네, 죽순 잡채인데. 네.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죽순을 좀

0: 한국 사람들은 잡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1: 잡채 네. 좋아할 수밖에 없죠.
0: 오래도록 먹었고 늘 먹고
1: 맞아요.
0: 무슨 날마다 먹고 사찰도 그래요. 손님 접힌 음식에 빠지지 않는 게 사실 잡채잖아요.
1: 이게 잡채는 어찌돼서. 뜨겁게 먹어도 맛있고
0: 그렇죠.
1: 차갑게 먹어도 맛있고 어느 정도 숨이 죽었습니다. 채소도
0: 숨이 네. 죽고 이제 저희가 가위질을 조금 해야지. 짤지 안 짤지 다시 보여드릴까요?
1: 하나도 안 잡니다. 하나도. 완벽한 간입니다. 또 이런 채소들이랑 볶아진 채소들이랑 섞이면 훨씬 더 풍미가 그렇지. 올라올 것 같아요.
0: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이쁜 말은 아닌데 네. 맛없으면 용서 못해. 맨날 그러거든요. 아. 왜?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네. 채식을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네. 맛없는 걸 평생 먹을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런 말 하면 수행자가 무슨 분별심이 있냐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수행자라 하더라도 우리도 다 희노애락이고 음식에 대해서 즐거움도 느끼거든요. 오히려 바깥 음식을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사찰해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남이 부러울 정도로. 그래야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0: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1: 와, 저는 죽순 들어가고 유부 들어간 잡채는 처음.
0: 그리고 뭐 잡채는 집에 있는 식재료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1: 거의 잡채를 파스타 만들듯이 굉장히 많이 볶으세요.
0: 그래서 얘는 여기다 담읍시다.
1: 네.
0: 죽순 잡채 완성했습니다.
2: 냉성이 강한 죽순은 쌀뜨물로 삶고 기름기가 많은 유부는 데치고 재료가 가진 성질까지 파악하는 것이 사찰 음식의 숨겨진 디테일임을 배웠다.
0: 어떻게 음식을 해보시니까 생각보다 쉽죠?
1: 생각보다 쉬운 것보다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응용만 잘한다면 사찰 음식처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사찰 음식이 앞에 음식 앞에 네. 사찰이 붙어서 사람들이 무게감을 갖는데
1: 맞아요.
0: 사실은 굉장히 심쉽게 하는 거. 그래서 셰프들이 더 어려워하기는
1: 맞아요.
0: 해요.
1: 다 빼고 맛있게 한다는 빼고 게 맛있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공양 교성할까요?
1: 네.
0: 셰프님. 네.
1: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유지하기 위한 보약으로 삼아 도를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0: 네, 한번 네. 맛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일단 그 잡채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0: 죽순과 유부가 메인처럼 됐죠.
1: 그리고 아삭김치도 너무 궁금했어요. 네. 이것도 같이.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매운맛도 있고.
1: 네. 자연에서 온 맛이니까.
0: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의 보합 관계를 보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냉성과 온성 이런 것들을 다 가사하죠.
2: 저희가 사찰 음식 제가 배우러 왔을 때 아 그냥 우리는 그냥 비빔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단순히 하잖아요 했는데 오니까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 먹던 음식이라고 틀을 조금 깨시고 지금의 식재료도 넣으셔서 다양하게 요리를 해주시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0: 제가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잘 먹었다, 고맙다, 맛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금수함을 찾아오게 하는 하나의 큰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1: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스님들을 만나서 사찰 음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식 질문을 드렸는데 대한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찰 음식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0: 사찰 음식은 가장 우리에게 편안한 음식이고 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사찰의 수행자들이 뭐 먹는 음식 이게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매일매일 밥을 먹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음식이 가장 오래도록 지속하게 먹어도 안전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몸은 좀 고달프더라도 마음이 행복하면 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잘 들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절밥 한 끼 오늘 저랑 함께하면서 소감과 시청자분들한테 축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저는 BTN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침에 새벽 예불부터 저녁에 또 저녁 예불까지 늘 제가 보면 거의 저희 스님도 그렇고 하루종일 BTN을 틀어놔요.
1: 맞아요. 틀어놓으시더라고요. 네.
0: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집안에 있을 때는 BTN부터 틀고들 생활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불자들에게는 가까운 방송이 BTN입니다. 네. 불교 TV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음식을 보고 행복하고 또 우리 BTN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부도 해주시고 뭐 ARS도 하시고 제가 뭐 보면 맨날 뭐 명단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조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절밥 한 끼가 어려움 없이 잘 승승장구하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채식이라는 틀에 머무는 음식이 아니라 자연의 맛을 새롭게 발견하는 수행이었습니다. 대한스님은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사찰 음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갔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덜어냄 속에서 조화를 만들어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수요일 P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당선되는지를 넘어 몇 표를 얻는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역대 선거 결과에 담긴 득표수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후보에 인광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인광스님은 문중의 어른 스님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모시고 승가 화합으로 교구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0: 이은아입니다.
1: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차기 주지 후보에 화엄 선사 주지 인광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산중총회에서 119표를 얻어 주지 후보로 선출된 인광스님은 승가 화합을 바탕으로 교구의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사 임상재 기자입니다.
2: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차기 주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산중총회가 어제 오대산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인광스님과 설암스님 두 명이 후보로 나선 가운데 구성원 190명 중 161명이 투표에 참여해 84.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개표 결과 인광스님이 119표를 얻어 39표를 얻은 설암스님을 제치고 월정사 차기 주지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습니다.
3: 유효득표의 다수를 얻은 교 1번 인광스님이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2: 인광스님은 당선 인사에서 문중스님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모시고 대중스님 한 분 한 분의 수행과 삶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승가의 화합을 바탕으로 교구의 안정을 이루고 공심으로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공정 스님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모시고 대중 스님 한 분 한 분의 수행과 삶을

0: 시계력, 정진, 선정까지 열심히 닦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혜력, 지혜로운 삶이에요. 보시지게 인욕을 항상 여기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항상 마음속으로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슴에 두고 49일 동안 열심히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는 10월 7일에는 명부에서 사용하는 금은전을 점안하는 택전 점안의식이 이어지며 회향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단순히 제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육바라밀을 실천해가는 봉은사 생전예수제, 사후 극락왕생을

0: 아니면은 해체해서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수리하는 자를 가지고 많은 검토와 쪽에서 수기를 했습니다. 안전한 장소를 이전해서 수리하는 것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 이날 분리된 후불벽체에는 국보 아미타 열의 삼존 벽화와 보물 백의 가늠도가 앞뒤로 그려져 있습니다. 단계별 사전조사와 전문가들의 과학적 보존 처리,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보강작업과 수차례 기술지도 회의를 거쳐 이날 성공적으로 벽화를 분리해냈습니다. 국보와 보물이 한 구조물 안에 있는 만큼 주지 법오스님과 국가유산 수리기술지도위원, 국가예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강진군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0: 서양과 일본의 고지도까지 약 900년에 걸친 한반도와 독도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고향 어떤 모습으로 기록돼 있을까요? 11세기 이슬람 지도부터 서양과 일본의 고지도까지 약 900년에 걸친 한반도와 독도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고향 원각사조지 정각스님이 20여 년간 직접 수집한 진품 고지도 200여 점이 공개됐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8세기 후반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 시에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 목판본입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 해역에 죽도, 즉 독도를 표시하고 한반도와 같은 노란색으로 채색해 조선의 소유라고 명시했습니다. 고지도 속 등장하는 한국과 동해, 독도에 대한 표기 하나하나가 우리 땅 독도 영토 소유권을 뒷받침해 줄 소중한 사료입니다. 고향 종교인 평화회의와 원각사가 어제 고양시 아람누리 갤러리 누리에서 동해 독도 지도 200선 정각스님 소장 지도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를 역임한 원각사 주지 정각스님이 사비를 들여 20여 년간 매입한 세계 각국의 고지도 200여 점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8점을 선보였던 2018년 이후 약 8년 만의 전시입니다.
2: 지도를 갖다가 모으는 것 역시도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바탕이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회가 닿는 대로 동해와 독도, 한반도 지형과 관련된 지도를 하나씩 하나씩 모으게 되었었습니다.
1: 1732년 독도가 표기된 최초의 서양 지도로 가치를 지니는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중국 타타르 지도. 중국의 동북 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증폭됐던 20년까지 약 900년의 역사가 전시관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 기관들에서도 물론 그런 역할을 갖다 하겠지만은 국민들 개인 한 사람 역시도 거기에 일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하나씩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걸 하게 됐었습니다.
1: 액자에 담긴 진품 고지도 옆에는 지도의 주요 지점을 확대한 이미지와 요약된 해설을 첨부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스님은 이번 전시가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국토를 두고 발생하는 문제와 정체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2: 우리나라의 어떤

무주당 청와대종사가 제시한 한국불교 전통 수행 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실천 수행할 수 있게 확산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문도와 후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워크숍에서 이재수 교수는 청와대종사 아카이브 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백광식 교수는 청화사상 선양을 위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정원 스님은 청화기념관 개관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합천 도원사가

0: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1: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0: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2: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0: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3: 비티엠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고 공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동해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용 주견 무진신 변제 삼모전

0: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3: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0: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수천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최불회상 처처에 모였거든 소림구월 조사가풍 어찌 멀리 좌절소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설설하니 이 어떠한 소식인가. 힐리제평 나둔 중에 알개조차 구족하다 청복만악 푸른 송엽 일발 중에 담아두고 백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하야 기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같고 닦아쓰리 같이 음앙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가기 나쁜 곳엔 광명 얻고 신통보여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윤회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끓는 물은 감로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의 종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정업주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덕심주 오마미라 흥카자라 오마미라 흥카자라 오마미라 흥카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

여지가 충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의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0: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죄송합니다.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설하셨다. 그런 경이란 말이에요. 희귀한 경이에요. 그래, 이제, 서방으로 10만화 구르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하고 아미타불이 있고, 거기에 대중이 있고, 거기에 환경, 거기에 법문, 여러 가지를 따서래. 그래, 이제, 서방으로 10만화 구르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하고 아미타불이 있고, 거기에 대중이 있고, 거기에 환경, 거기에 법문, 여러 가지를 따서래. 서라니까. 생전에 보도 듣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느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라.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공문광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이 있다 말이야. 무량정진불. 이제 다른 내용은 부처님 이름만 바뀌지 딴 거는 다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다 반복돼서. 이럴 덩불이라는 것은 해와 달같이 중생의 어둠을 밝혀주는 부처입니다. 하늘에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어가지고 그 어둠을 밝혀서 중생들에게 빛을 주는 부처님이다. 명문광불은 덕과 지혜의 광명이 널리 알려져가지고 그 부처님은 이름만 들어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이런 명자 들을 문자야. 이름만 들어도 그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다는 대염견부 큰 지혜 대염이라는 것은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전 어깨에 질면 꽃은 뜨겁지 않기 때문에 뜨겁지 않기 때문에 어깨에 그냥 크게 짊어진 부처님이다. 수미등불은 수미산과 같은 지혜 등불을 밝히는 분이야. 그 수미산은 이 우주의 이 지구의 탄생이 수미산이에요. 그와 같은 부처님이다. 무량정진불 한량없이 정진하는 부처님, 끊임없이 정진하고 수행하고 노력하는 부처님이 무량정진불이다. 이렇게 해서 남방에 있는 부처님들도 이러한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광장설상으로 두루 삼천대 전세계에 미치도록 그 아미타불을 찬탄하고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설법을 하신단 말이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고 모든 부처님이 헌념하시는

나는 이 지역에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해서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대광불 큰 지혜의 광명을 밝히는 부처님이다. 지혜의 광명을 밝히고 대명불 지혜로서 이 중생들의 무명을 밝혀요. 무명을 없애주는 부처님이 다 보상불 보배와 같은 덕을 갖춘 부처님이다. 정광불 청정한 지혜의 광명을 바라는 부처입니다. 청정한 부처님이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북방에 이제 부처님은 다섯 분인데 영견불, 최성원불, 안저불, 일생불, 망명불이 있다. 영견불이라는 것은 여기도 연미라는 것은 불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꽃, 불꽃. 견이라는 것은 어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견불은 지혜의 불꽃을 짊어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지혜의 불꽃을 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중생들에게 어두운 무명에 쌓인 중생들,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우쳐주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영견불은 어디든지 중생을 위해서 무거운 지혜의 불꽃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부처입니다. 산타크로스와 같은 그런 부처님이지. 지혜의 부처님. 최성원불은 최성원불은 최성

딴 사람을 감화시키는 그러한 음성을 가진 부처님이다. 난져버렸느냐? 어떠한 장애가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난져버렸느냐? 어떠한 장애가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명의가 붙더라도 그 환자는 고칠 수가 없는 거라.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이겨내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신감이야.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일어나야 돼. 요즘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거야. 고비를 못 넘기다 보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일을 저지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방 안에만 있고 나오지 않고 하면.

죽지 두번 죽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전생 것을 싹 잊어버려? 전생에 있었던 일을 다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생에 살아왔던 거 잊어버리고 전생에 죽음을 맞이했던 거 잊어버리고 금생에 태어난 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공부를 하면 그걸 다 알게 돼 있어. 전생, 현생, 내생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부처님은 얼마나 아느냐? 500생을 알았어. 500생. 그걸 자타카라 그러는데 전생담이 500가지, 500가지. 거기에 보면

안에 들어오면은 전부 그 안에서 산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지만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는 수많은 지금 전파가 흐르고 있어요. 전파가. 와이파이가 지금 막 흐르고 있어, 와이파이가. 와이파이가. 서로 부딪혀지만도 찍찍찍 소리도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도 사이클만 딱 맞으면 그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건 부처님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인드라망이라. 인드라망. 모든 것이 얽혀가 있어. 서로서로 얽혀가 있네. 여기 전부 남남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요. 내가 지금 들이쉰 숨을 상대방이 뱉은 숨을 내가 지금 들이쉬고 있어. 상대방의 폐 속에 들어갔다 나온 공기를 내가 지금 쉬고 있고, 내가 내쉬는 숨을 상대방이 들이쉬고 있고. 그런데 폐병 환자 하나 있어봐. 균이 옮겨버리는 거야. 균이. 그래, 이것이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전부 인드라망으로 전부 얽히고 설키고 살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전체가 이상이지.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몸도. 세포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그것이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놔두면 전체가 그냥 그 큰 덩어리가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팍 쓰러져 버려. 그 다음에 이제 하방 세계에는 여섯 부처님이 있는데,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이 있어요. 사자불은 사자와 같은 동물 가운데 최고의 동물이 뭐냐? 사자라. 그래서 여러분들 청복할 때 스님이 어디 오르라 그래요? 사자좌에 오르소서 그러잖아요. 이 법상이 사자좌라. 이 법상에서 어르릉 하게 되면은, 천하의 모든 짐승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아이고, 그 사람 나왔던 거 못 봐서 그냥 다시 재방송 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처님이다, 그런 부처님. 명광불. 밝은 광명이 그냥 한 부처님. 광명이 온 천지에 가득한 부처님. 달마불, 진리와 법을 깨달은, 달마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했어요. 달마, 진리를. 진리와 법을 깨달은 부처님. 법당불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법의 깃발을 홀이 세우고 나를 따라라 하고 자기의 깃발을 세우고 나가는 부처님.

향기로운 치명. 향광불, 계행과 지혜의 공덕을 갖추신 부처님. 이 향은 이제 계유를 뜻하기도 해요. 계유를. 저 사람 참 향기로운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향기로운 사람이다. 뭐 향수를 많이 뿌려서 향기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이 향기로운 거예요. 인품이. 뭔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만 있어도 내가 마음이 포근해지고,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만 있어도 내가 편안해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가까이만 있으면 짜증나는 사람 있잖아. 누구야? 남편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가까이만 있어도 참 그냥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더구나 요즘은 좌우의 양극화가 더 돼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사온단 말이오. 잘못 사와. 그런 사람. 그런 이치를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 여 수미삼불 수미삼과 같은 부처님. 이런 부처님이 이제 37분인데 견일체의 분은 두 분 나오기 때문에 38분이라. 38분의 부처님이 참 뭐라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제 37분인데 견일체의 분은 두 분 나오기 때문에 38분이라. 38분의 부처님이 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광장설상으로, 광장설상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리도록 말이요. 들리도록 삼천대천세계에 미치도록 법을 설하시느니라. 무슨 법을 쓰느냐? 아미타불을 참

아름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나 마음은 늘 자기 자리에서 세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멀리 떠나서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안다고도 하고 모른다고도 합니다. 나를 보았다고도 하고 보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당신은 떠난 적이 없고 나 또한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닷길을 가는 두 척의 배와도 같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물결 위에 떠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것은 몸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발걸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시 만나는 길은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니 잠시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내려놓음이 당신을 살리고 한계를 살리고 상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이 사라지면 있는 그대로가 바로 길이다.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미 보았다는 확신을 놓으면 당신의 말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립니다.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샘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불성이다. 즉 참나는 불성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성.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에서 말하는 혹은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해탈이란 생로병사, 생사윤회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즉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것을 해탈이라 한다. 또 열반이라 합니다. 해탈 열반 그러면 왠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게 그럼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열반은 니르바나라는 그 인도말, 즉 산스크리트어의 한문식 소리나는 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니르바나를 열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열반의 뜻이 뭐냐? 번뇌 망상이 다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번뇌 망상이 왜 생겼는가? 원인이 뭘까?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겨서 내가 원하는 끊임없이 이고등락이라 하는데 지금의 불편함에서 편안함을 얻으려고 하고 불만족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즉 내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는 항상 편안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불만족이면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요. 내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고 등락, 더 쉽게 얘기하면 행복을 구하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 이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즐거움을 구하려 하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번뇌망상이고요. 그래서 번뇌망상의 근본의 원인은 몸과 마음을 나로 집착하는 겁니다. 마음을 나로 집착하니까 괴로운 마음이 오면 내가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마음이 오면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고요. 불만족한 마음이 오면 내가 불만족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불만족한 나에서 만족한 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불편함이 오면 내가 불편해. 불편한 나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나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만 지금의 불만족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지? 혹은 괴로움에서 즐거움 얻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번뇌망상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번뇌망상의 원인은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이고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의 원인은 몸과 마음을 나로 집착하기 때문이다. 나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0: 생로병사 생사윤회에서 벗어남이고 열반은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다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즉 해탈 열반의 본성이 불성이다. 그럼 본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몸이 생로병사를 하고 생사윤회를 하는데 다 누구 몸이죠?
1: 나의 몸.
0: 나의 몸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데 다 누구 몸?
1: 나의 몸.
0: 그럼 몸이 변해가는 겁니까? 주인이 내가 변하나요?
1: 몸이
0: 변해가죠. 나는 변하지 않으니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즉 해탈이란 뜻입니다. 생사윤회를 합니다. 이번 생에 몸이 죽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나는 불성이다. 네. 불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과 마음의 주인인 내가 불성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뭐 다른 생명체 잘 모르지만 사람 모두가 다 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나이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몸이라 하고 나의 마음이라 하고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사람들이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지니고 있죠. 그 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해탈 열반이고 그 해탈 열반을 이루면 부처가 되니 불성이라 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의 주인이다. 나는 몸의 주인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잖아요. 생로병사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생사윤회의 몸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하니 죽음이 없죠. 늙고 병들고 죽음은 몸의 변화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탈이죠. 또 나는 마음의 주인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변해도 누구 마음? 네. 그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입니다. 왜 열반이냐? 변하지 않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항상 똑같잖아요. 우리는 괴로운 나가에서 즐거운 나로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인인 마음의 주인으로 가면 괴로운 마음의 주인도 나요. 즐거운 마음의 주인도 나요. 온종일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주인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열반이다. 또한 나는 영원한 만족이다. 왜 영원한 만족이냐? 나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 번 딱 나를 알아차리면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생에 몸과 마음의 주인 누구? 전생에 몸과 마음의 주인 누구? 다음 생에 몸과 마음 주인 누구? 또 예를 들어 10번 윤회했습니다. 주인이 누굴까요? 100번 윤회를 했습니다.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윤회를 했습니다. 다 누구의 몸과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 나는 아무리 많든 괴로움이 아무리 많든 혹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여러 번 바뀌든 변하여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도 필요하고 그것을 준다고 여기지는 대상이나 조건이 필요했거든요. 끊임없이 그걸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도 할 필요 없습니다. 몸이 없어도 나고 몸이 있어도 나고 젊어서도 나고 나이를 먹어서도 나고 나는 항상 그 자리에 항상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진여 자성이다. 그래서 완전한 만족이다.

자, 그러면은 이 불성을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자, 이게 12연기로 보는 불성입니다. 네. 이 12연기는 명색, 아니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랬습니다.

역관이라 합니다. 부처님도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실 때 12연기를 역관을 하게 됩니다. 노사, 늙고 병돼 죽음은 몸이 태어나니까. 몸이 태어난 이유는 유, 태어나고자 하는, 즉 몸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있게 생겼느냐? 여기서부터 명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있게 생겼느냐? 여기서부터 명세, 유깁, 촉수, 애취, 이게 우리의 매 순간의 삶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면은 이 과정이 몸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꼭 필요하죠. 그래서 몸이 죽고 나면 몸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치료하려고 합니까?

행은 나의 행위거든요. 누구의 행일까요? 거기에 대해 기억, 누구의 기억이에요? 네, 주인은 납니다. 이번 생에 명세, 유깁, 족수, 애, 취, 유. 이 주인이 누굴까요? 나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몸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늙고 병드는 과정 중에서 명세, 유깁, 족수, 애, 취, 유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생에 주인 누구예요? 이 세 가지 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을 깨달으면은 해탈 열반이다 한 거예요. 그 이 나를 깨닫는 것을 부처님 뭐라 그랬느냐? 중도를 깨닫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된다. 이 변하지 않는 나를 바로 불성이라 한다. 그래서 나의 행식의 변화, 즉 업식의 변화고 업식에 따라서 몸이 인연이 닿으면 새로운 몸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생사윤회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업식과 몸의 주인인 나는 변화 따라 몸을 구하게 되고 몸의 변화이지 주인인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 변하지 않는 나를 바로 불성이라 한다. 그래서 나의 행식의 변화, 즉 업식의 변화고 업식에 따라서 몸이 인연이 닿으면 새로운 몸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생사윤회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업식과 몸의 주인인 나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 그 변하지 않은 나를 깨달으면 해탈 열반이고 해탈 열반이니까 불성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성이라고 그 변하지 않으니 진여자성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부처님이 뭘 배우니까 생겼나요? 처음부터 있었나요? 네. 그래서 본래 성불이다.

다음을 볼까요? 나는 본래 성불이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가 수행을 하니까 만들어진 건가요? 얻은 건가요? 아니 본래 있었나요?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으로 매 순간 번뇌망상 일어나고 매 순간 변화는 괴로우면서 즐거움을 얻으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 마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몸과 마음의 주인은 지금 본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의 수행은 내 번뇌망상을 번뇌망상이 없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 생사윤회하는 이 몸을 이 수명이 짧고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불편함이 존재하는 이 몸을 부처님의 몸의 영생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몸의 주인, 마음의 주인을 깨닫는 거다. 그래서 수행으로 이루거나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불성은 누구나가 있다. 그럼 다른 말로 뭐죠? 우리는 이미 다 어느 누구도 다 해탈 열반이라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본래 성불이다.

그러면 조사선의 근본은 뭐냐? 바로 네 주인인 나를 찾는 거. 그럼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찾으려면 내가 있는 곳에 가야죠. 빵 사려면 어디 가요? 빵집에 갑니다. 왜? 빵집에 빵이 있으니까. 커피를 마시려면 커피집에 갑니다. 왜? 그곳에 커피가 있으니까. 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것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지금 목종 선생님을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거기에 나가 있잖아요.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있어요? 네. 그 소리를 듣는데도 나가 있잖아요.

만 보지 말고 보는 주인으로 돌아온다. 자, 보세요. 죽비를 보고. 누가 보고 있다? 아, 내가 보고 있는 거구나 라고 돌이킨다. 이것을 회광 반조라 한다. 그래서 견문각지, 내 몸, 내 마음, 내 것,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 주인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조사선의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알죠? 그 듣고 하는 주인은 같습니다. 자, 이제 코로 향기를 맡대. 향기가 없으니 숨을 이렇게 급히 들어오셔 봅니다. 그러면 시원한 느낌이 날 겁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느낌을 코로 느껴봅니다.

텅 빈 허공에 이 공간이 있고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 내 몸,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대상들, 내 마음, 이것을 동시에 보고 알아차립니다. 그 보고 하는 주인, 나, 바로 참나이고 진여자성입니다.

그대로 지켜보면서 그대로 천천히 앉습니다. 손을 내리고 그대로 천천히 앉습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통일호공에 지금 여기 공간이 있고 이 공간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내 몸을 포함해서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주인, 그것이 바로 진여자성이요 참나입니다.

손을 오른손을 천천히 움직여서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오늘은 앞으로 나란히 하는 것처럼 천천히 들어올려 봅니다. 어깨 높이까지 그대로 보고 알아차립니다. 천천히 내리고 내려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칠보탑 불사와

라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0: 호살라국의 첩자가 아닙니다. 기미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1: 무엇 때문에 왕자님을 시해하려고 한 것이냐?
0: 제 연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연인이라고? 으잇!
2: 사실입니다, 숙부님. 그는 우르밀라를 사랑합니다.
3: 우르밀라? 그 기녀를요? 기녀와 사랑이라고? 그건 다 꾸미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이놈은 첩자! 그냥 첩자일 뿐입니다.
2: 그는 왕의 측사입니다. 코살라국의 초청장을 전하러 왔던 겁니다.
1: 국가 통치에서 첩자는 풀어주지 않는 게 관례다, 왕자!
2: 통치에서 왕의 측사를 때리지 않는 것도 관례죠. 그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1: 왕의 측사는 왕자를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2: 그 두 가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1: 어째서? 그는 첩자야! 그래서 너를 공격했던 것이다!
2: 그의 공격 때문에 첩자란 오해를 받는 겁니다. 풀어주십시오.
1: 너는 그를 풀어줄 수 없다. 이건 네 거란박해 일이야. 왕국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다. 오직 폐하의 허락이 있어야만 풀어줄 수 있어.

0: 하지요.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1: 그렇다면 내가 두 여인의 결혼식을 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줘. 나도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0: 좋아요. 왕자님은 사랑도 잊으시고 왕자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잊고 계시네요. 야소다라, 왕자님이 경험할 사랑.

0: 말하라. 됐다. 그녀의 치료약이다. 이제 나의 치료약을 불러라. 어서 집 가라. 그리고 간친이를 불러라. 어서 불러.
1: 형, 모희니 말이 칸치니가 아프다잖아.
0: 여기는 향락궁이다. 너의 명령을 받드는 학교도 아니고 조정도 아니란 말이다. 알겠느냐? 이건 칸치니와 나 두 사람의 일이다. 모인이 잘 들어. 칸치니의 춤이 없는 밤을 나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자, 가서 불러.
2: 예.
0: 칸치니를 불러. 칸치니가 나와서 춤을 줄 거야. 그녀는 춤을 추고 나는 술에 취하겠지. 간신이, 간신이, 어서 오라. 춤을 시작하라, 여인이여.

음악을 올려. 아 그래. 나. 야. 야. 아. 아 그래. 아. 아. 아하.

0: 연극은 그만하고 춤을 추라니까!
1: 그만해, 형. 형 때문에 우리가 다 수치스러워.
0: 그럼 궁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어? 이곳은 수치가 없는 것이야.
1: 그녀가 아픈 게 형 눈에 보이지 않아?
0: 그녀?

0: 대상일 뿐.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1: 안타깝구나. 형은 그저 여자의 몸이 필요할 뿐. 그런 거지.
0: 아?
1: 여기 다른 여인들도 많으니 그중 한 사람과 놀면 되겠네.
0: 그래. 말 참 잘했다. 왕자 말을 들어야지. 그럼 오늘 밤엔 나의 욕망을 루밀라가 만족시켜주면 되겠구나. 에? 이리와 루밀라. 오늘 밤은 데바다타와 함께 보내자. 데바다타와 함께.
2: 발데프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해. 발데프를 믿고 코살라국으로 갈 준비가 되었느냐?
3: 네.
2: 네, 그럼 약속하마. 너희들을 결혼시켜주마.

0: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몸이 그토록 나빴다는 것이냐?
1: 대바다타 왕자님께 칸치니는 그저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그 물건을 떨어뜨려 부숴버렸습니다.
0: 칸치니는 왜 거부하지 않았나?
1: 기녀는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거부했다가는...
0: 참으로 비인간적인 처사다. 짐승이라도 이런 취급은 안 받을 거야.
1: 제가 그토록 애고를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0: 몸이 아팠자? 그럼 네가 우르밀라를 보냈어야지. 기녀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야.
1: 이 모든 존재는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0: 형은
1: 인간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어. 야! 야! 야! 또! 야! 또! 야!
2: 스타르타!
3: 헤아가 목숨을 구해준 줄이나 알아, 대받았다.
2: 스타르타! 멈춰라!
3: 헤아가 목숨을 구해준 줄이나 알아, 대받았다. 너도 간신이처럼 만들어주려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바마마. 먼저 물러갑니다.
4: 오늘은 행복하고도 기쁜 날이군요. 감히 세자가 지형한테 손찌검을 한 날이니까요. 세자가 무술 시합할 때 뭐라 했던가요? 네? 저는 형님을 절대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백성 앞에서 지가 훌륭한 사람임을 내세우더니, 그런데 오늘 슬기롭지 못한 행동을 한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만!
5: 시따르터, 네가 한 일은 옳지 않다. 대바다타에게 가서 사과를 해라.
3: 어머니 무시했어요. 대바다타가 여인에 대한 강령을 무시했기 때문에요. 그는 무자비하게 여인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6: 시따르타 왕자가 잊고 있는 게 있다. 네가 말하는 여신은 여신이 아니라 반낙 기녀에 불과하다.
3: 기녀 역시 여인입니다.
6: 그녀는 대바다타를 접대하는 것을 거부했어.
3: 낮에는 여성을 여신으로 경배하지만 밤이 오면 그녀는 잔혹행위를 당해야 합니다. 형은 우리 모두를 수치스럽게 했어요. 제가 슬기로움을 포기한 게 아니라 형이 우리의 가치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상 모략을 받았어요. 아바마마.

0: 시따르타의 말이 맞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행복에 관한 의견입니다.
1: 좋다. 시타르트가 원하는 걸 그대로 들어주겠다.
2: 그 명령은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바마마. 물러가겠습니다.
3: 하지만 형님,
1: 드로나단, 시타르타가 대화다타에게 손찌검을 한 건 나도 유감이다. 하지만 기쁨의 왕으로 간 이후 시타르타가 공격적이 됐다는 사실이 나는 무엇보다도 기쁘다. 연습장에서 그 아이는 용감한 크샤티아답게 싸우고 있었다. 두 눈에 번뜩이 든 그 빛은 내가 늘 보고 싶었던 그런 거였다. 카오 왕비, 나는 시타르타가 늘 소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 그 애한테서 남자의 참된 모습을 봤습니다.

0: 무슨 일이야?
1: 무슨 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답니다.
0: 그게 무슨 말이야?
1: 이제 아무도 우리를 잔혹하게 대할 수 없게 됐어요. 그게 왕자님이라고 해도.
0: 그게 무슨 뜻이야?
1: 왕자님의 건의에 따라 폐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제 어떤 여성이든 남자와의 잠자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요. 그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0: 알뎁. 고살라구왕의 직사. 왜 여기 있는가?
1: 그는 왕의 직사가 아니라 첩자입니다.
2: 폐하, 저는 첩자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누명입니다.
1: 저놈이 시타르타 왕자를 공격했어요.
3: 그런데도 살려두었습니까?
1: 이렇게 저도 저놈의 목을 한 방에 베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타르타 왕자가 정치에 대한 설교를 하며 저를 저지했습니다. 폐하의 윤호 없이는 제가 그를 죽일 수 없다 했습니다. 왕자가 이미 파기할 수 없는 약속을 했노라면서요.
0: 시타르타가?
1: 예, 폐하.
4: 시타르타 왕자님이십니다.

0: 여기서 아바마마를 뵙게 되어 마침 잘 되었습니다. 발데프를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1: 발데프가 너를 공격했더냐?
0: 네, 아바마. 하지만 그건 실수였습니다. 그가 잘못 알았던...
2: 우리가 잘못 알았지. 우리는 그가 직사라고 생각했는데.
0: 그는 코살라 국왕의 인장이 찍힌 초청장을 가져왔습니다.
1: 그자가 왕의 직사든 첩자든 문제는 왕자를 공격했으며 죽지 않고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점이다. 어째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냐?
0: 외람되우나 아바마마, 그가 아니라 카필라바스투의 신하들을 벌해주옵소서.
3: 그게 무슨 말이냐?
0: 제 말씀은 한 왕국의 직사가 다른 왕국에서 죽임을 당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 전쟁이 의롭든 아니든 전쟁은 오직 패만을 가져옵니다, 아바마마.

발데프? 카필라바스토의 국경은 여기서 끝난다. 코살라국에 들어서면 너는 안전할 거야. 잔나, 좀 더 가서 그들을 내려주어라.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멍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 어디야?
1: 야, 너 어디 아파? 발음이 왜 그러냐?
0: 아프긴. 외국 사람들 흉내 좀 내봤지. 어때? 외국어 잘하는 것 같지?
2: 에잉, 발음만 굴린다고 외국 말이냐? 안 되겠다.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화엄사로 가야겠다. 화엄사엔 외국어에 관련된 창건설화가 있거든.
0: 화엄사면 구례 화엄사?
2: 맞아. 구례 화엄사는 백제 때 연기조사가 창건해서 3,000명의 스님들이 계시면서 화엄사상을 꽃피운 사찰이야.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각황전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들과 아름다운 풍광이 어우러져서 CNN이 뽑은 아름다운 사찰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화엄사로 고고!

0: 이유를 찾아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고고! 임진왜란으로 장육전이 소실되자 개파스님은 어떻게든 장육전을 되살리기 위해 부처님께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 아, 그럼 장육전을 되살릴 수 있을 테니.
0: 개파스님은 문수보살의 말대로 다음 날 시주를 받기 위해 마을로 향했는데, 개파스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이마에 점이 있는 가난한 거지 노파였습니다.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발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이게 다 뭔가 시타르타.
1: 음모죠.
0: 음모라고? 무슨 음모? 꾸민자가 누군데? 그리고 이자들은 누군가?
1: 카필라바스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모두 이방인처럼 보일까요? 발데프와 우르밀라가 샤카 왕국의 국경을 넘어 코살라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기쁘십니까?
0: 그런데 이자들은...
1: 이자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숙부님. 지금은 의식이 없지만 곧 일어나서 숙부님을 모실 겁니다. 대신 우리 왕국 내에서 반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0: 그렇지. 이 일에 관해서는 배와 꼭 얘기를 하겠다.
2: 세자마마, 폐하께 얘기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 헤아려 했다고...
1: 아니다, 찬나. 상태를 더 악화시킬 필요는 없어. 숙부가 이 일을 폐하께 전하도록 하는 게 나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0: 살수들이 다 실패했어. 발데프는 도망을 갔고 우리 계획은 부메랑 효과를 냈지. 망갈라,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어. 스토다나 대왕은 절대 데바다타를 후계자로 선포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턴 우리가 나서야 하오.
3: 어떡해요?
0: 방법은 단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다파니 왕과 손을 잡아야 하오.
3: 단다파니 왕? 그게 데바다타가 후계자가 되는 일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0: 상관이 있어요. 데바다타를 후계자로 만드는 방법은 단 두 가지뿐이요. 단다파니 왕과 마코살라 왕은 매우 친한 친구. 그의 도움을 받아 우린 프라세나진 왕에게 다가가는 거지.

0: 프라스 에너지과 함께 우린 카필라바스트의 왕좌를 찬탈할 거야.
1: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0: 야소다라.
1: 야소다라?
0: 그렇소. 내가 야소다라를 대바다로 데리고 갔을 때 브라만 연맹이 그 아이의 미래를 예언해 주었지. 그들의 예언에 의하면
2: 단다파니 대왕님 경하드립니다. 야소다라 공주님의 미래가 위대한 왕과 결혼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으면 어찌 돼요?

0: 사령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외람되운 앞에야 세자마마는 머리도 좋으실 뿐만 아니라 용감하고 대단한 전사이십니다.
2: 모든 전사가 다 그래야지.
1: 예, 폐하. 세자마마는 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병사들을 다 제압했습니다.
2: 내가 세자의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하며 한번 안아줬을 것이다.

0: 간다카, 세자 마마께서 오늘은 말씀이 없으시구나. 네가 말씀 좀 하시게 해보렴. 세자 마마, 이런 슬픔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겁니다. 마마께서 원하신다면 칸타카를 마차에 메어 넣을게요. 다른 왕자님들은 향락궁에 계십니다. 거기로 가시겠어요?
1: 향락궁이라 거기 가서 뭘 하게?

0: 를 가져오셨는지요?
1: 꿈이요.
0: 꿈이요? 무슨 꿈인데요?
1: 시다르타의 대관식을 치르는 꿈. 이 왕관에 귀한 보석을 가득 장식할 거요. 고살라구왕 브라세나지세 왕관은 그 품격에서 이거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도록 말이야.
0: 오늘은 매우 행복해 보이십니다.
1: 그렇소. 오늘 당신의 아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었지. 당신의 아들이 오늘 나한테 패배를 안겨주었소.
0: 어떡해요?
1: 오늘 당신의 아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었지. 당신의 아들이 오늘 나한테 패배를 안겨주었소.
0: 어떡해요?
1: 그 아이가 나 모르게 발데프의 목숨을 구했어. 그것도 호롤 단신으로. 시다르타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용감함까지 증명해 보였어. 이제 샤카 가문의 전통에 걸맞게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가 온 것 같소.
0: 그런 행사를 뭐하러 미루십니까? 우선 좋은 날을 고르시고 대관식 화행을 선포하세요.
1: 그럽시다. 바차스파티 구루에게 기리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해야겠소.
2: 기리리라 하시면 결혼식을 말씀하시는 거겠군요.
1: 결혼식?
2: 예, 폐하. 세자를 우선 결혼부터 시키십시오. 먼저 결혼 생활의 즐거움을 맛보도록 한 후에 정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0: 지금 폼이지 않습니까? 왕자도 성년이 되었으니 때가 무르익었다고요. 세자와 다른 왕자들을 결혼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마마?
1: 그래요. 숙모님 말이 맞습니다. 며칠 있으면 봄축제가 시작되잖아요. 이 축제를 이번엔 청춘축제로 만드십시다. 샤카 가문의 모든 왕자와 공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좋아...
0: 그런 후에 폐하께선 언제든 원하는 때 시타르타의 대관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왕좌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바다 하에 아미타 왕비께도 초청장을 보내세요. 야소다라도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잖아요.
1: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숙모님. 배아, 망갈라 숙모님의 제안이 훌륭합니다.
0: 화자 파티, 지금은 내가 당신이 할 말을 빼앗았지만 머자나 네 모든 행복을 다 빼앗을 거다. 야소다라가 여기 먼저 와야 하는데.
2: 왕비 마마, 오늘 조정에서 결정하기를 축제 기간에 샤카 가문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세자 마마를 가문의 일원으로 입문시킨답니다.
1: 그래?

0: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1: 그래서?
2: 거기서 야소다라도 초청을 했어요.
3: 어머니, 뭘 그렇게 즐겁게 읽고 계세요? 누가 결혼한다는 청첩장인가요?
2: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1: 카필라바스트에서 온 건데 청춘 축제도 함께 열 계획이라는구나. 샤카 가문의 모든 왕자들과 공주들이 다 모일 거란다.
2: 그리고 이어진 글귀에는 말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야소다라를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3: 어머니.
2: 알겠다.

0: 우리 아이들. 이 말은 그쪽에서 왕자들 중 한 사람과 야소다라의 결혼을 청한다는 뜻이지.
1: 우린 그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그들은 샤카 가문의 우두머리니.
2: 모두 들었잖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0: 우리 아이들. 이 말은 그쪽에서 왕자들 중 한 사람과 야소다라의 결혼을 청한다는 뜻이지.
1: 우린 그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그들은 샤카 가문의 우두머리니까요.
0: 그들이 대바다타를 말한다면 내가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시타르타라면 절대 안 돼.
2: 말해봐, 젊은 세자 시타르타는 어떻게 생겼어?
3: 말로 표현할 수 없어.
2: 그럼 그의 눈은?
3: 사랑과 애정이 가득하지.
2: 그의 미소는?
3: 모든 사람을 다 매료시키지.
2: 그의 목소리는?
3: 노래와 같아.
2: 말은 들어봤지만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 알겠다.
4: 기다려, 내가 보여줄게. 기다려.
1: 저는 시타르타가 좋아요.

0: 축복하노라.
1: 카필라바스트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야소다라, 이건 네 선물이야.
2: 넌 나한테 줄 선물이 없는 거야, 시타르타?
3: 역시 그렇게 물을 줄 알았지.

0: 데바라타, 이 꽃은 도로 가져가길 바랄게. 나는 이 연꽃 한 송이면 충분해.
1: 이 연꽃 바구니와 시타르타가 준 연꽃 한 송이가 무엇이 다른 거니?
0: 물리적으로는 없지.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차이가...
1: 이 연꽃 바구니와 시타르타가 준 연꽃 한 송이가 무엇이 다른 거니?
0: 물리적으로는 없지.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차이가 있어. 그래, 데바다타. 너는 하인들이 딴 꽃으로 이 바구니를 채웠겠지만 시타르타는 이 꽃을 직접 구했어. 봐, 시타르타 발에 진흙이 묻었잖아.
2: 누구 없느냐? 젊은 세자의 발을 씻겨드려라.
0: 가자, 시타르타.
3: 이리 주렴. 드러나던 왕께서 칭찬을 하시더구나. 네가 표범의 목을 베었다고 말이야.

0: 내가 들었는데 기녀와 코살라곡에서 보낸 칙사를 결혼시켜줬다면서?
1: 그래. 두 사람은 서로 많이 사랑했어.
0: 그 말은 이제 사랑이 뭔지 안다는 거야?
1: 조금은. 그런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고파. 왜 그러는 거야, 고파?
2: 아무것도 아니야.

0: 사랑은 모든 곳에 다 보이지. 예를 들면 넝쿨에도 덤불에도, 사랑은 바다에도 강물에도 있어. 서로를 쫓아가는 백조도 사랑이고, 장마철에 울어대는 개구리도 사랑이야.
1: 개구리처럼 웅웅거리는 소리는 그만하고 말해봐. 인간 사이에 사랑이 생기면 어떻게 해?
0: 그때 남자는 두려움을 모르게 돼.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게 되지.
1: 그러면 넌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0: 물론 당연하지. 넌 내 친구잖아.
1: 친구?
0: 그래.
1: 그 이상은 아니고.
0: 그 이상 뭐?

고파!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며 달아나고 때론 눈물을 글썽이며 달아나지. 난 잘 모르겠어, 고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야소다라, 왜요? 왜 울고 있어요? 왕자님이 안 좋은 말을 하셨어요?

0: 마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 같아. 날 따라오세요.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1: 뭔데?
0: 따라와 보면 알아요. 어서요.
1: 어디로 날 데리고 가는 거야?
0: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0: 세상엔 더러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건 아니야. 세자 마마는 자신이 야소다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정말이야? 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세자 마마의 마음속엔 오직 야소다라 뿐이에요.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3: 자,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샤카 가문의 새로운 일원이 될 시타르타가 대중의 인심을 널리 얻었음에 가문은 기쁨을 표현하는 바이요. 그의 존재는 가문의 항상 영광을 드높이고 자긍심을 더해줄 것이요. 나는 숫도다나 대왕의 아들 고타마 시타르타를 샤카 가문에 입문시키는 안건에 찬성의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모두 그의 입문을 찬성하십니까? 이 안건은 이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 가결된 겁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세자 마마, 샤카 가문의 일원으로 입문한 걸 축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세자 마마.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4: 다음 대왕 고타마 시타르타, 오늘 샤카 가문에서 너에게 준 영광에 대해 너는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다.
5: 샤카 가문에 저의 감사를 올립니다.
4: 이 가문의 규칙이 몇 가지 있다. 너는 항상 가문을 위한 회의에 출석해야 하고 가문의 명예와 존경을 지켜야 한다.
5: 그리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규칙을 잘 지키겠습니다.
4: 만약 샤카 가문 일원의 실수를 발견하면 지체 말고 즉시 가문에 알려야만 한다. 경우 너는 가문에서 축출되게 된다.
5: 저는 항상 오늘의 약속

0: 샤카 가문의 모든 규칙을 항상 준수하겠나이다. 샤카 가문의 문제가 될 만한 일은 항상 멀리 하겠나이다.
1: 십자나타 대와
2: 만세!
1: 십자나타 대와
2: 만세!
1: 십자나타 대와
2: 만세!
1: 십자나타 대와
2: 만세!
1: 십자나타 대와
2: 만세!
1: 십자나타 대와
2: 만세!
1: 십자나타 대와
2: 만세!
1: 십자나타 대와
2: 만세!
1: 십자나타 대와
2: 만세!
1: 십자나타 대와
2: 만세!
1: 십자나타 대와
2: 만세!
1: 십자나타 대와
3: 만세! 이제 너는 이 가문의 일원으로 입문했다. 머지않아 너는 가문의 수장이 될 것이다. 샤카 가문을 모든 나라

0: 아슈아메다 말 숭배의식을 거행할 것이오.
1: 대하, 그 의식의 의미를 아십니까?
0: 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지. 숭배의식을 잘 치른 다음 말을 풀어놓는다. 코살라국의 군대가 그 말을 수행할 것이다. 그 말이 지나가는 곳은 어떤 왕국이든 간에 바로 짐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막으려는 왕국이 있다면 우리가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무사하겠지만 거부한다면 전쟁을 할 것이다.
2: 하지만 베어, 한쪽에는 마가다 국이 있고 다른 쪽에는 바이샬리 왕국이 있습니다. 두 나라 다 강력한 왕국입니다. 그들의 적대감을 산다면 저희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0: 우리는 그들과 대결하지 않을 것이다.
1: 하지만 말이 그쪽으로 걸어가면 어찌합니까?
0: 숭배의식이 끝나면 말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2: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페어.

이게 우리 군대다. 그리고 이게 그들의 군대고. 하지만 우리 왕국에 가장 가까운 건 샤카 왕국의 수도다. 우리는 먼저 그곳 샤카 가문의 왕국인 카필라바스트로 간다. 그 말을 보면 숫도다나 대왕은 나와 타협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린

여기 계셨네요. 날 찾아다녔어? 좋은 소식 때문이죠. 폐하와 엉비마마께서 공주마마와 세자마마의 결혼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0: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요? 아미타 고모님이 오시면 이 문제를 말해보겠다고 제가 대바다타에게 말해뒀습니다.
1: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대바다테의 말씀을 분명 하시리라고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어쨌든 형이 먼저 결혼을 하고 나야 동생이 결혼을 할 수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왕께는 시타르타와 대바다타가 모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대왕은 대바다타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아, 그렇게 앉아만 계시지 말고 일어나세요. 태하와 왕비마마의 축복을 받자고요.
2: 그래요.

0: 모두가 먹이만 쪼고 있구나. 누군가 내 걱정을 해주긴 하는 거야? 누가 가서 세자맘마 좀 불러다 줄래? 쉿! 그 사람이 여기거든? 있잖아, 우리 가족이 지금 우리의 결혼을 상의하고 있단다.
1: 너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왔지.

0: 실천입니다.
1: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1: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0: 님의 훼손된 존삭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비티엠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법조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조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조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세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석 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 의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염주를 꿰면 내 안의 번뇌를 씻어냅니다.

0: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0: 님께서 직접 뽑아오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좋은 말씀 청해 드릴 텐데요. 무엇보다 우리 30년 동안, 30년 가까이 이렇게 전포포교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오신 또 우리 불자님을 직접 뵈니까 너무나 고맙고 또 너무나 영광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단장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불교를 전하는 사람. 그렇죠. 포교사시잖아요. 불교를 전하는 사람이 첫 번째 키워드네요. 자세한 뜻 설명 부탁드립니다.
1: 현대 사회는 변화가 빠르고, 그다음에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불교의 전파 방법도
0: 그렇죠. 포교사시잖아요. 불교를 전하는 사람이 첫 번째 키워드네요. 자세한 뜻 설명 부탁드립니다.
1: 현대 사회는 변화가 빠르고, 그다음에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불교의 전파 방법도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서만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제가자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전문 분야처럼 이렇게 포교사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 뒤로 계속 이제 불교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느 고향 어느 지방에서 그렇게 불교 학생의 활동을 하셨나 궁금해서
1: 아, 예.
0: 여쭤봤거든요.
1: 제가 고향을 이제 떠날 때는 이제 중학교 시절까지만 있었고,
0: 아, 중학교 때 나주 고향에서
1: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0: 떠나셨구나.
1: 시절부터서는 이제 포항에서,
0: 포항에서.
1: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
0: 아.
1: 중심으로 실질적으로는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0: 아,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불교 학생에서 꽃을 피운 거네요.
1: 그렇죠.
0: 야,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질러서 정말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이 지금 포교사 단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불교를 만나고 어떻게 이렇게 포교사까지 하시게 되었는지 또그 인연이 궁금해요.
1: 학교 시절부터, 학창 시절부터, 이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어떤 인연들이 이제 같이 활동했던 사람.

0: 한 그 자신만의 원동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예. 그런 부분을 꼭 찝는다면 예. 조금 우직함이라고
0: 우직함.
1: 예. 그 뭐 특별하게 제가 뭐 뛰어나서 뭐 지식을 많이 쌓아서 이렇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뭐 불교 학생회부터 시작을 해서 부처님 법 주변에서 꾸준히 이렇게 이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축적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있어서 이제 포교사까지 이렇게 와서 현재로서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과정이었다. 우직함이 결론적으로는 그 과정이 있어서

0: 되고 그다음에는 아 나에게도 뭐 어떤 영향 뭐 이익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습관이 조금은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교사의 어떤 활동과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선시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더욱 굳히는 그런 어떤 그 제가 느끼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진행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포교사 단장님 같이 진심으로 불교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꾸준히 우직하게 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가 이만큼이라도 또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불교를 전하는 사람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신나고 고급스럽게. 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신나고 고급스럽게. 네,
0: 조금 뭐 거창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교사 활동도 그 지식만 전달하는 법회의 어떤 안내만 하는 그런 활동보다는 내 삶의 가치를 엮어가는 게 부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은 이걸 좀 더 신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신명이 나면은 좀 더 힘이 나고 좀 더 조금 더 즐겁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포교사 활동을 해보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급스럽게라는 표현은 부처님 불교를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조금 이제 오래된 모습, 조금 뭐 옛날 모습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그 상황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래됐더라도 값어치 있고 조금 고급스러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포교사가 물론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뭐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활동을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지혜와 지식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고급스러운 방향으로 가야 불교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 성숙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의 활동 지침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방향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마음속에 있는 부분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전법포교의 마인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신나고 고급스럽게 예.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자.
0: 예, 예.
1: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0: 아, 예. 저희 포교사들은 이제 그 일반적인 사찰에서의 법회의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그 어린이 청소년 직능 직장 뭐 군 포교 그다음에 교정 교화 뭐 여러 가지 이 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활동하는 팀이 그 33개 파트 정도 이렇게
1: 33개요?
0: 예, 예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부터 해서 모든 그

0: 3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일부러 관세음보살 33응시엔, 그래서 33개로 나눈 겁니까?
1: 그런 거는 아닙니다.
0: 그냥 얻어 걸린 겁니까?
1: 그런 건
0: 33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포교사로 활동하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수많은 활동을 신나고 고급스럽게 하려고 하다 보면, 포교사 개인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같은 뭐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교 현장에서는 그 그냥 일반 사회에 어떤 부대낌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전달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교사가 되어서는 그런 마음들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은 자기 수양이 필요합니다. 예, 자기가 뭐 크게 수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기 수양 정도 자기가 닦고 생활하고 하는 의식을 조금 더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쌓여가면서 행동을 해야 내 행동의 가치 기준과 가치가 이게 올라간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포교 활동이라고 포교사라고 이렇게 하면은 뭐 불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우쭐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 실질적으로 이제 부대낌 또는 승가 조직에 있어서의 그 승가도 아닌 사람들이 승가인 것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포교사의 교육 시스템, 주기적으로 그 포교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 재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을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교사는 어차피 불교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어느 시점 되면은 이게 이제 기본의 어떤 그런 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서 저희들이 재교육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불교의 어떤 그런 그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맥락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까 해서 이제 했던 게그 불교 문화 해설사 교육 과정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요 근래에 이제 그 명상 상담사라는 교육 과정을 이렇게 했고, 또 포교사로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스님들처럼 불교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불교 의뢰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축으로 3개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포교사를 좀더그 양성은 되어 있는 포교사를 성숙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포교사들이 성장하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군요.
0: 예.
1: 포교사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더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군요. 그리고 지금 포교사 활동을 하면서 특히 불교 문화 해설사로서 또 활동이 활발하고 들었습니다. 많고 많은 활동 중에서 특별히 또 불교 문화 해설의 활동에 또더 역량을 집중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0: 그 불자들은 절에를 이제 오지요. 그 일반 사람들은 실제로 불교를 접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이 그 대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찰에 오면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일반 사회에서는 자기가 마음을 내지 않는 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또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게 사찰에 오면은 불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찰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무조건 부처님 말씀 전한다고 한들 누가 듣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와 우리의 뭐 정신, 얼, 뭐 이런 부분이 스며 있는 불교 문화, 그다음에 사찰 이런 부분을 해설하고 안내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으로 지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장엄이 되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부처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불교 해설사를 양성해서 쉽게 접하고 이분들이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불교 해설사에 좀 중점을 두고 저희 포교사 활동을 한다 이렇게 좀할수 있겠습니다.

0: 주어진 것이 지금의 이 사찰의 모습이고, 이게 뭐 얼마, 뭐 예를 들면 1000년간 이어 와서 여기에 있던 문화들은 뭐뭐뭐다 하는 개념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1: 예.
0: 정도로 이제 하면은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
1: 예.
0: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좀더 가까이 올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포교의 어떤 일환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 굉장히 탁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신나고 고급스럽게, 그리고 재밌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불교 문화 해설 활동을 하면서 또한 특히 그 다문화 가정이나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들 상대로 또 활동을 많이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의 어떤 그런 가정 비율이 한10% 정도 된다고 이렇게
1: 10%요?
0: 예,
1: 오, 제법
0: 된다고 예,
1: 많네요.
0: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불교를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의 그 지방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정착하는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한다고 교육하고 어떤 안내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은 생각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정체성도 있고 자기 현실에 맞는 지금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혼란이 많이 오는데 이런 분들에게 특히 이제 이분들의 자녀들은 더 혼란스럽거든요. 이제 부모님께서 양쪽의 문화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불교의 개념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녀든 부모든 모든 부분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활 방식과 이야기와 하는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방법은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 사람들을 사찰에 오게 하고 그 사람들을 문화 체험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가는 그 동반자다 이런 개념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활동한다 이렇게 보아지면 될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불자가 되는 불자와 함께 생활하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분야에 좀 저희들이 포교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단순한 불교 포교 활동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서로 지역 화합을 위한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포교사 활동을 하면서 불교 문화 해설뿐만 아니라 그 명상, 마음 치유 등등에도 이 마음 공부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 저희 이제 그 명상 상담사라는 교육 과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 명상 상담사요? 예.
0: 실질적으로 명상 프로그램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나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습관에 의해서 이제 치유가 안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부분, 카운셀링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명상에다가 카운셀링 부분을 좀 넣어서 명상 상담사로 이렇게 조금 변경을 이렇게 하는 그런

0: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이야, 지금까지 우리 강희수 포교사 단장님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니까 단순히 신나고 고급스럽게를 뛰어넘어서 신나고 고급스럽고 사람의 마음도 어루만져주는 그런 포교 활동. 그렇게 이해해도
0: 아유,
1: 되겠네요. 예,
0: 감사합니다.
1: 아,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전하시라 애써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포교사, 이응, 미응, 시응, 디귿. 저 초성 퀴즈라고 저 제가 맞춰야 되는데 정말 답을 안 가르쳐줘요.
0: 아, 예.
1: 그래서 이번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뭐야 했는데 대본에 힌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본에 나와 있는 힌트를 보고 딱 눈치챘어요. 그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포교사 일만 시대 아닌가요?
0: 아, 예, 맞습니다.
1: 맞죠? 아, 역시 눈치라도 있어야 돼, 이렇게. 예. 정말 제가 답을 못 찾았을 것 같았는데 대본에 힌트가 나와 있어서 제가 가까스로 맞춘 것 같아요.

0: 불교 대학은 각 사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사찰에서 불교 대학을 운영하지 않으면 포교사는 양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 또 나름대로 뭐 포교사단에서 불교 대학을 운영해 볼까 뭐 이런 생각 또는 지금에 있는 현재의 포교사들이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들을 좀더 성숙시키고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포교사 대학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양성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드는 게 저희들의 어떤 생각이고 또한 종단에서 생각하는 포교사들이 승가 단체는 아니지만 승가 단체의 역할을 할수 있는 조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방향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저기 포교사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또 화합하고 하는 길에 마음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예, 일단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교사 단장으로서 앞으로 포교사의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저는 포교사 활동이 부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뭐 그런 포교사 활동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삶이 좀더 가치 있게 자기의 삶이 조금 더 성숙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포교 활동보다는 내가 고민하고 바라는

0: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희수 포교사 단장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0: 예.
1: 네, 저는 가피는 꾸준함에서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 지혜, 지식 이런 걸로 아르마리 이런 부분으로 어떤 거를 선정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어떤 지속함 속에서 부처님 법이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의미로서 꾸준하게 부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추진한다면은 부처님의 가피는 내 삶을 정리하는 그런 꾸준함 종착점에서 입지 않을까, 가피를 입지 않을까. 그러면은 가피는 지속할 수 있는 꾸준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가피란 지속할 수 있는 꾸준함이다. 아까 말씀하신 우직함하고 그대로 통하는 거네요. 우직함, 꾸준함, 지속, 묵묵하게 계속 나아가는 거. 그걸 한 단어로 묶으면 정진인 것 같아요. 정진. 예. 오늘 우직한 우리 포교사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0: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참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를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힐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발대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서방 정토를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힐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발대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린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1: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1: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1: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네.
1: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2: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2: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0: 주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그러신
0: 맞습니다.
1: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1: 벗겨졌어요.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0: 네.
1: 아,
0: 물도
1: 네.
0: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2: 저기
1: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1: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1: 네.
2: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1: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0: 네, 한 달.
2: 예.
1: 한
0: 좀
1: 달은
0: 짧은 것
1: 조금 너무
0: 같아요.
1: 짧은 것
0: 네.
1: 같은데, 이게
2: 네.
1: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 네.
1: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1: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0: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1: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1: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1: 아,
2: 이번에도,
1: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0: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1: 네,
0: 다양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1: 네.
0: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0: 네.
1: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자세히 살펴보면요.
2: 네.
0: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2: 네.
1: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2: 네.
0: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2: 오.
0: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2: 성현 씨, 조금 전에
1: 네.
2: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1: 네.
2: 말씀하셨잖아요.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0: 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2: 50년생이시고.
3: 네네.
2: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0: 않고요.
1: 네네.
0: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0: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0: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0: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0: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1: 네네네.
0: 그런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어서요.
1: 어머님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0: 네.
1: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3: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3: 네, 그래서

0: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오.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0: 아,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의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의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0: 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1: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1: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걷기가 너무

0: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 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어요.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예.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3: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0: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칠보탑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0: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착,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흥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찬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여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타회.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부따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발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0: 주지 정각스님이 20여 년간 직접 수집한 진품 고지도 200여 점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3파전으로 출발했던 선거 구도가 2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종단 안팎의 긴장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누가 당선되는지를 넘어 몇 표를 얻어 화합의 명분을 세울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역대 총무원장 선거 결과에 담긴 득표수의 의미를 이은하 기자가 짚어봅니다.
1: 조계종을 이끌어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다자구도로 전개될 듯 했던 선거전이 2파전으로 재편되면서 300여 선거인단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선의의 경쟁 속에 교계에서는 당선인뿐 아니라 득표수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가 시대별 종단의 상황과 표심의 향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종단의 위기 상황이나 치열한 경선 구도가 펼쳐졌던 시기를 살펴보면 당락은 주로 160표에서 170표대에서 결정됐습니다.

0: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월정사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제4교구는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1: 조계종 제71기 3위 3인위계 수계교육에 남행자 24명, 여행자 11명 등 총 35명이 입교했습니다. 어제 직지사 만덕전에서 열린 제71기 3위 3인위계 수계교육은 교육부장 유정스님,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 부주지 자성스님, 수계교육 유나 보천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불식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정스님은 진리를 체득하고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는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스님의 입제사를 대독했습니다. 장명스님은 출가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문을 통과하면 이 세상 최고의 보물인 삼보 중 하나가 되니 세상의 보배로 찬란히 빛나길 기원한다고 환영했습니다. 수계교육은 3위 3인위계 수지에 필요한 계율교육을 비롯해 불교의 기본 교리와 수행, 예불과 참선 등으로 진행되며 출가 공동체의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오는 13일 회향합니다. 국가무형문화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제가 49일간의 기도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공덕회향의 원력을 세워 49일간 끊임없는 육바라밀 정진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2: 맑은 목탁 소리와 징소리가 장엄하게 퍼지고 정성스러운 발아춤이 봉은사 법왕루 장례를 채웁니다. 명부 시황전에 올리는 헌공의식, 국가무형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제의 시작을 알리는 입제 현장입니다. 살아생전에 미리 공덕을 닦아 사후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생전예수제. 19세기 중반 동국 세시기에 윤달의 대표적 풍습으로 소개된 생전예수제는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7월 국가무형유산으로 승격됐습니다. 매년 7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생전예수제는 이제 단순한 의식을 넘어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도의 첫발을 내딛는 입제식에서 주지 원명 스님은 입제는 곧 발언의 날이라며 자신이 닦은 공덕을 가족과 이웃에게 회향하겠다는 굳건한 원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발언하는 날이에요. 발언. 나의 이러한 공덕이 유주무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져서 그 공덕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렇게 공덕을 하였습니다.
2: 이번 생전예수제는 49일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보시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을 주제로 7차례의 제를 이어갑니다. 사실 불공 후 금강경을 독송하고 법문에 이어 헌공의식과 영반시식을 통해 수행의 공덕을 쌓아갑니다. 원명 스님은 일상 속 끊임없는 육바라밀의 실천이 곧 지혜로운 삶의 바탕이 된다며 49일간 사부대중의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3: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 열심히 닦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보시지계, 인욕을 항상 여기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항상 마음속으로 이 세 가지는 항상 가슴에 두고 49일 동안

0: 우리나라 그리고 동해 독도는 수백 년전 세계인들이 그린 지도에 어떤 모습으로 기록돼 있을까요? 11세기 이슬람 지도부터 서양과 일본의 고지도까지 약 900년에 걸친 한반도와 독도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고향 원각사조지 정각 스님이 20여 년간 직접 수집한 진품 고지도 200여 점이 공개됐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8세기 후반,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 시에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 목판본입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 해역에 죽도, 즉 독도를 표시하고 한반도와 같은 노란색으로 채색해 조선의 소유라고 명시했습니다. 고지도 속 등장하는 한국과 동해, 독도에 대한 표기 하나하나가 우리 땅 독도 영토 소유권을 뒷받침해 줄 소중한 사료입니다. 고향 종교인 평화회의와 원각사가 어제 고양시 아랍누리 갤러리 누리에서 고지도 속 등장하는 한국과 동해, 독도에 대한 표기 하나하나가 우리 땅 독도 영토 소유권을 뒷받침해 줄 소중한 사료입니다. 고향 종교인 평화회의와 원각사가 어제 고양시 아랍누리 갤러리 누리에서 동해, 독도 지도 200선, 정각 스님 소장 지도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를 역임한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이 사비를 들여 20여 년간 매입한 세계 각국의 고지도 200여 점을 한 공간에서 볼수 있습니다. 108점을 선보였던 2018년 이후 약 8년 만에 전시입니다.
2: 지도를 갖다가 모으는 것 역시도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바탕이 될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회가 닿는 대로 동해와 독도, 한반도 지형과 관련된 지도를 하나씩 하나씩 모으게 되었었습니다.
1: 1732년

경남 합천 도원사가 수개법회를 봉행하고 19명의 불자에게 계를 전하며 신행의 원력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도원사는 지난달 29일 수개법회와 법화경 1년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주지 원각스님을 비롯해 김해 송원사 주지 법광스님과 김해 청암사 주지 청암스님 등이 참석해 수계자들의 신행을 격려했습니다. 원각스님은 수계자들에게 계율을 생활에서 실천하고 자비와 배려의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해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수계자들은 전계사와 갈마사, 교수사를 청한 뒤 문답과 설계를 거쳐 연비를 하고 개첩을 받으며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아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리

그러면 만리 강사는 바둑판에 지내지 못해. 바둑판이나 장기판에 지내지 못한다고 말이야. 뚝딱뚝딱 밤을 잠을 안 자면서 노름을 하고 뛰지만 욕심을 크게 내면 크게 지는 거고 욕심을 내지 않고 순리대로 딱딱 뛰어가면 혹 지는 수가 없는 것은 아니나 크게 지지는 않은 거예요. 잘 정신을 차리고 욕심을 안 부리고 뛰어야 이길 수도 있고 많이 이길 수도 있는 거지. 많이 이기려고 욕심만 냈다 하면은 크게 지고 아주 형편없이 지게 되는 것이 바둑이다. 내가 바둑을 크게 잘 두지는 못하지만 원리는 조금 알고 있는데 이 세상사가 전부가 틀림이 없다고 말이야. 허욕을 내가지고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고 그 왕창스러운 방법으로 경영을 하면은 반드시 그 성공률은 극히 적고 망할 일만 남아있는 거다.

황제의 자리를 내던지고 절로 들어갔어. 가서 내가 아무개다 하면은 또 전국이 야단이고 사찰에서 받아줄는지 안 받아줄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탁 옷을 변장을 하고 아주 그냥 천한 사람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부목 노릇을 했다. 이 부처님께서 42장경에 말씀하시기를 천지 하늘과 땅 천지의 모든 것을 보거든 그것을 무상을 깨달아라. 온 세계를 보거든 그것도 무상한 줄 깨달아라. 나의 본성을 나의 신령스러운 이 영각지성을 다 그것을 관해야 그것이 곧 깨달음이니라.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사상이 있으면 도를 얻는 것은 시간 문제다. 도와 직결되는 것이다. 도를 닦되 많은 수행자들이 호소하기를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화두가 순이르게 들리지 않고 자꾸 망상에 끼어들고 그런다 그러고 또 어떤 수행자는 공부 좀 하려고 해서 잠잠해지면 그렇게 혼침, 잠이 와서 잠에 빠지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큰 장애가 있다. 대부분 이두 가지를 호소를 합니다. 처음에 와서 앉을 때는 망상이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니까 비교적 잠은 안 오지만 한 달, 두 달, 1년 이때 하다 보면 비교적 생각도 잠잠해지고 화두도 그런 대로 들려가고 하면은 조용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입선해서 5분도 못 가서 벌써 끄벅끄벅 졸게 되고 구참일수록에 더잘 자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입승 스님이 가끔 죽비를 가지고 잠을 깨워주기도 하고 용맹정진할 때는 장군 죽비로 경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침이나 산란에 떨어져 있는 것을 경책을 하면서 정진을 해가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공경심을 갖는 것은 나보다 먼저 선배는 공경하는 거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공경하는 거고,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공경을 한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잘못된 점을 보더라도, 아, 나는 저렇게 저런 점을 주의해야겠구나. 나는 저렇게 안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자기는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허물을 고치고, 거기서도 또 배우니까 자연히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자기는 공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넷째에 가서 차례를 알아라. 앉거나 쓰거나 어디를 갈 때에도 항상 자기가 그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는 법이요. 그것을 모르고 마구잡이 행하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혐오감을 주게 되고 질서를 문란히 하게 되는 것이다. 하심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공경심을 가지면 제절로 그 차례도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섯째에 가서 불설여사, 나머지 일을 말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앞에 말한 그런 것, 자기가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말이 아닌 자기와 관계도 없고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입을 벌릴 순서도 아닌데 노상 쓸데없는 말을 입을 열어놓고 살면 그 자기도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할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다른 공부하는 시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항상 쓸데없는 말을

즐거울 낙자 몇 산자 써서 낙산 스님이라고, 백낙산 스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어째서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하느냐.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태산과 같이 말없이 더 태연자약한 그런 것이 좋아서, 그런 것이 서로 자기 마음과 통해서 산을 좋아했고,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가 밝아놓으면 생각이 좀 날카로울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물처럼 자유자재하고 강 급한 데가 막 흘러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차츰차츰 밑에서 차올라가고, 넓은 데는 넓게, 좁은 데는 좁게, 바다에 가면 더 편안해지죠.

것이며 나무나 풀 한 폭이라도 훼손하지 말 것이며 위험한 계곡 그런 데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경건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타일러셔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도를 닦는 것은 닦는 사람은 한 사람이 만인과 더불어 싸움한 것과 같이 해라 그러십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무기를 들고서 출전을 할 때 겁이 많은 사람은 벌벌벌벌 떨면서 행이나 죽을까 봐서 에이 안 되겠다 가서 죽느니 그만두고 그냥 도망가자 집으로 와버리는 그런 겁쟁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용감하게 가가지고 막 싸우다가 결국은 그냥 전사를 할 수도 있고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적을 죽이고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과연 여러분은 겁쟁이로서 도를

그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지금 선방에 비구시임내 선방이나 보살 선방에 화두에 대해서 좀 확실한 말을 듣고자 한 분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두는 간단한 말 한마디입니다.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이고 문헌상에 오르지 아니한 것은 우주 법계에 꽉차 있는 것이다. 화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화두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책에서 볼 수도 있고 아무한테라도 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자기의 자유로 선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유대로 또 버릴 수도 있고 또 바꿀 수도 있어서 우주 법계에 꽉차 있는 것이다. 화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화두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책에서 볼 수도 있고 아무한테라도 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자기의 자유로 선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유대로 또 버릴 수도 있고 또 바꿀 수도 있어서 화두는 자꾸 바꾸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야 10m 파서 안 되면 20m, 20m 파지 않으면 50m, 100m, 150m, 200m를 파고 들어가면 암반을 뚫고 들어가면 크게는 좋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물이 나올 곳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판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만 하고 좋지 않는 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도 역시 반드시 자기의 선배나 선각자나 선지식한테 그 많은 화두 가운데 딱 하나를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화두를 가지고 안 되고 되고를 따지지 말고 여법하게 해나가면 반드시 화두가 순일 이 물견이 무엇이냐? 눈으로 볼 줄도 알고 귀로 들을 줄도 알고 때리면 아플 줄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알고 칭찬하면 기뻐할 줄도 알고 슬픈 일을 당하면 울 줄도 알고 그런 놈이 있거든. 사람마다 다 있다고 말이야. 대관절 그 놈이 무엇이냐? 이 무엇고? 이것이 시신마 화두요. 시신마. 우리말로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인데 경상도 사투리는 이 무엇고 이 무엇고 앉아서도 이 무엇고 서서도 이 무엇고 해갈수록 알 수가 없어야지 이론이나 사량 분별심으로 따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세상의 모든 공부, 모든 학문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이론을 총동원해 가지고 따져 들어가는데 이것은 따져 들 수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이 꽉 맥혀 들어가야 그 옳게 하는 거지. 환히 얻어지는 것이 있고 알아지는 것이 있고 더듬을 것이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해 들어간 사람은 벌써 잘못돼 간 사람이라. 100년을 따고 들어가고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따져도 그것은 깨달음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 무엇고 졸심 법문을 들으면 판치생모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판치생모를 많이 설하셨어. 공안 중에는 참 좋은 공안이요. 그 공부를 해야 의리로 따지는 것을 거기다 할 수가 없고 좋은 공안이다. 졸심은 그렇게 많이 찬양을 하셨습니다. 이미 졸심께 그 화두를 탔거나 졸심의 법문에 의지해서 그 화두를 선택한 분은 그대로 해 나가시고 아직 화두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이 무엇고 알수 없는 앉아서도 이 먹고 서서도 이 먹고 밥 먹을 때도 이 먹고 속이 상할 때도 이 먹고 아플 때도 이 먹고 일체처 일체처 이 먹고

0: 분위기?
1: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0: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 이분 위기.
0: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0: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장성백양사는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잡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

0: 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리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문의는 공사역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리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가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

0: 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3: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산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
4: 그런 식의 암 있고 말고.
3: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4: 불자 여러분들이 힘들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3: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5: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6: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글자 여러분, 뵙기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삼계육도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예불할 때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감

문이 뭘 그러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상계에 욕계 새끼 무새끼하고 지옥아기 축생 인간 소라 축생 세계를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삼계를 알고 새벽 예불 때 사시마질 때 저녁 예불 때 공양 올릴 때 삼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삼계육두윤회라는 제목 하에서 삼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계 육도 윤회. 삼계 육도 윤회. 육계 세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한다. 우리가 윤회하는 세상이 삼계입니다. 윤회하는 세상이 삼계다. 그래서 삼계라고 육계 세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하는데 악처와 선처 죽어서 윤회하는 좋은 것

자, 우리가 조성예불 할때 매일같이 놓치지 않는 처음에 나오는 삼계도사, 이 삼계를 알고 우리가 예불을 하자는 거예요. 삼계가 뭘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윤회 얘기를 하면서 삼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끄집어냈습니다. 삼계를 도자는 이끌도자예요.

지극한 정성으로 목숨을 다해서 김영희에 의지하고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경드립니다. 지신 김영희에 맞이를 안 올렸을 때는 지신 김영희에 맞이를 올리고 나서는 지신 정예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안 올렸으면 지신 김영예 얘들 자만 쓰면 되고 다시 한번 욕기 새끼에 무새끼에

하고 중생업에 따라 여섯 군데로 윤회를 하는데 미혹하기 때문에 유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하지 않으면 미혹하지 않으면 윤회하지 않고 극락세계에 가고 윤회하더라도 인간세계, 천생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지옥아기 축생수라 인간 천상을 육치라고도 하고 육도라고 한다. 여섯 군데를 윤회를 한다. 삼선도 죽어서 윤회하는데 좋은 데 가는 곳을 천상 인간 수라라고 그런다. 사막도 세 가지 나쁜 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옥 세계, 아기 세계, 축생, 중생 세계, 짐승 세계, 축생이라고 합니다. 날짐승 등 여러 가지 축생, 지옥의 축생은 사막도다, 나쁜 곳이다라는 말씀.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니. 유정들도 무정들도려. 우리는 중생이라면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살아나는 게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이세년사 발음 보면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한 태란 수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생 무색, 유상 무상, 약비 유상, 약비 무...

그래서 욕기새끼의 무새끼를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알면은 인간 몸 받았을 때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수행정진해서 악처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지옥아귀 축생에는 윤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지,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3계를 다 알고 나면 욕기새끼 무새끼 지옥아귀 축생 인간수라 천상 하면은 이걸 아는 불자님들은 3계를 알면 인간 몸 받았을 때 수행 정진하여 악취에는 가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엄염불 할때 빼놓지 않게 하는 게 있는데, 삼계유여 급정염, 그 다음에 백천만거 영미진, 차신부량 금생도, 갱대 하생, 도, 사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계를 이해하면은 금생에 사람 몸 받았을 때 사람 몸 받았을 때 수행해서 정진해서 부처님 말씀 실천해서 지옥아귀 축생 인간수라 천상 윤회하지 않겠다. 그래도 천상 인간으로 가는 건 좋지만 지옥아귀 축생 나쁜 곳엔 떨어지지 않겠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얘기는 욕기 새끼 부새끼 3계 유리 윤회하는 걸 이렇게 이제 장 이렇게 표성으로 쓴 건데, 3계가 우리가 윤회하는 것이 욕기 새끼 부새끼 윤회하는 것이 급정륜이다. 물길 급자거든요. 두레박이 물을 퍼올리고 비우고 퍼올리고 들이고 두레박이가 밑으로 우물에 들어갔다. 물 떠올리고 하는 거 똑같다. 물 긷는 거 똑같다. 다람쥐 쳇바퀴 보는 거하고 똑같아. 도로에 있는 물 긷는 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루 종일 물 붓고 벗어 붓고 또 오고 왔다 가는 거고 똑같다. 3계 윤회는 거 유회는 같다. 같을려자 같을려자. 백천만겁 그렇게 하기를 두레백처럼 3계를 윤회하기를 그렇게 하기를 백천만겁 동안에 티끌 같은 세상을 지내고 살았다. 고생하고 즐거움도 잠깐이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해에서 두레박에 물 긁는 것처럼 그 많은 많은 백천만겁의 세월을 살것 같이 거기를 지내서 윤회를 받고 살았다. 차신부량 금생도 이 몸을 금생에 향해서 제도하지 않으면 금생에, 이 몸을 금생에 인간 몸 받았을 때 제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때를 하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겠는가? 다시 기다릴 때자, 어떤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오리라. 응? 사람 몸 받기가 여러분은 쉬운 걸로 알지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 맹구우목이라. 눈멍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힘드냐. 눈멍 거북이가 바다에다가 분영 뚫린 널빤지 하나를 던졌는데, 자, 거북이 목이 도로를 따 나갈 정도만 군영이 하나 뚫린 걸 바다에 던져놨는데, 100년마다 한번 올라오는, 물 위에 올라오는 거북이가 그 군영 뚫린 데 이렇게 목을 내서 육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인간 몸 받기가. 그래서 인간 난득이요. 불법 남봉이라.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얻기 어렵고, 예? 부처님 만나기가 어렵다. 우리 불자님들은 사람 몸을 받았고,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80, 90대에서 힘없을 때 공부를 나오지 말고, 젊어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살도록 노력하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옥아귀 축생 인간소라 천상에 어디가 있어?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극락이요? 내 마음이 괴로우면은 지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욕해 새끼 부새끼는 내 마음 안에 있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계 윤회하는 걸. 육안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의식 세계를 가지고 생각 판단하지 말고, 공성의 지혜 반야의 안목을 가지고 보라는 거. 그게 정견이고 여실지견을 하는 것이다. 많은 경전에서 대승경전, 초기경전, 천사경, 아비담마, 보살, 스님들의 논서에 자세히 욕계 새끼 부새끼 천상 육도 윤회하는 것이 많이 언급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비담마라는 말이 좀 생소한 말이 나왔는데, 아비담마 구사론, 아비담마 불교 시대가 있었는데, 부처님 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 불교 지혜 학자들이 공부하는 스님네들이

욥기의 여섯 가지 천상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욥기는 우리 5대양 6대주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 욕심의 세계에는 여섯 가지의 사바 세계 육지와 5대양육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섯 가지 그 천상 세계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섯 가지 욕계 여섯 가지. 그래서 상계는 욕계 세계 부세계는 악초와 선처가 있다. 지옥아이 축생은 나쁜 곳이고 괴로운 곳이고 천상 수라 인간 세계는 좋은 곳이다. 욕계 악처는 지옥아이 지옥 축생 아기 세계 아수라 네 가지를 수라도 좋은 곳으로 안 보고 아수라장 할때안 좋은 뜻에서 네 가지 세상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욕해 악자가 네 군데가 있는데 지옥 축생한 게 아수라를 이야기한다. 욕계의 좋은 곳을 얘기하는데 인간계와 천상 욕계 천상계의 욕계의 천상계는 아까 얘기했는데 오대육대주만 욕계가 아니라 천상계도 여섯 가지 세상이 있어요. 육욕천, 육욕천이라고 그러지 하고 욕심 욕자. 그래서 인간계하고 욕계 천상 여섯 가지 세상. 그다음에 색계의 무색계에는 악처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계에는 선처가 있다. 그래서 색계 16가지 세상, 무색계 4가지 세상,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는 31가지 세상이 있다. 우리가 31군데로 자기 업대로 윤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6군데만 육도 윤회하는 게 아니라 31가지 곳으로 욕계 악처, 지옥아귀 축생, 지옥, 지금 제가 말씀 빨리 할게요.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의 네 군데, 인간 한 군데, 욕계 천상계 여섯 군데, 그 다음에 색계에 16가지 세상이 있다. 뒤에 나와 설명해 드릴게요. 색계에 16가지 천이 세상이 있다. 무색계에 네 가지 세상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그래. 4 플러스 1 플러스 6 플러스 16 플러스 4 하면은 31이 나와요. 그래서 욕계 색계 부색계는 또 전개하면은 31가지 세상으로 나뉘어진다라는 말씀. 욕계가 나오네요. 욕계 색계 부색계 설명할 건데 욕계 욕심의 세계.

천왕이 계신 곳인데 33천, 도리천은 33천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야마천, 도솔천은 서강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호명보살로 도솔천에 계셨고, 화락천, 타화자재천 해서 천생육욕천은 여섯 군데가 있다. 그래서 천상세계 간다는 건이 여섯 군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미륵보살도 앞으로 오실 보살도 도솔천에 계세요, 지금.

6개의 3개의 제천에 28전을 연이 열려라. 하늘의 문이 열려라. 내 소원이 하늘 끝까지 닿으라는 같은 얘기가 되겠죠.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그래야 하늘 끝까지 닿을 수가 있겠지. 28천은 천은 치는 이유는 하늘 세계를 열리라고 친다. 저녁에 33번 치는 이유는 제석천왕이 계신 도리천에 33천이 있기 때문에 치는 것이다. 33천.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중국의 선원청규 보면은 조성 예불할 때 똑같이 108번, 아침에도 108번 대종을 치는데 저녁에도 108번.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은 아침에 새벽에 108번, 저녁에 108번을 친다. 이 종치는 숫자, 아침에 28번 치는 이유, 요깨새끼 무새끼의 28천이 열려라. 그래서 28번 친다. 제아의 종이 33번 치는 이유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33천이 열려라. 그래서 33번을 친다라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개 18천, 무색개 4천이 이제 6개를 얘기하는데,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3개를 끊임없이 떠돌게 돼요. 아라한이 멸진적 108번 내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든 안 하든 3계 6도 윤회는 끊임없이 떠돌게 된다. 부처님 경전에는 중생이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과 피가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보다 많다. 참 전율이 오죠. 중생이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과 피가. 여러분들은 평생 80평생 90평생 살면서 눈물바다, 고통의 바다, 근심 걱정의 바다, 흘린 눈물과 피가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보다 많다. 여러분들 각자 삶에 지금 많이 사신 분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우여곡절 많은 고해에서 헤매고 살았나. 그래도 지금 살아있고 돌아다닐 수 있고 볼수 있어 다행이지. 감사할 일이지. 사후에 다시 태어날 때는 31곳 중에서 우리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은 업에 따라서 태어난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31가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6개 맞추고 3개. 6개, 3개, 무색개, 3개. 3개 중에 하나인데, 6개보다 단한 단계 위에 있으며 탐진치 삼독과 오욕락은 사라졌어. 탐진치 삼독의 오욕락에 재색신명소 오욕락은 사라졌으나 아직 무색계와 같이 완전히 물질을 떠난, 색을 떠난, 물질에 대한 상에 대한 집착이 떠난 순정신적인 것이 되지 못한 중간의 물적인 세계라 색계라고 한다. 조금 남아있다. 물질, 물리적,

63곳이 있다. 지옥 세계를 얘기하는 것은 구사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천사경의 중일환경에도 나온다. 천사라는 얘기는 뭐 천사가 이제 기독교 용어로 알고 있는데 염라대왕의 사자 시자예요. 천사가 불교에서 따온 천사예요. 천사경인데 죽음을 다루는 감옥 천사, 죽음을 다루는 거. 야마천의 심부름꾼 천사. 그래서 천사하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저승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얘기하는 거. 그래서 곱게 축생 세계죠. 짐승 세계예요. 네? 중생 축생은 곱게 서서 걷질 못해, 사람처럼. 네 발로 걷거나 그냥 움직이는 존재, 기거나 약육강식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고. 성보 사물이 있는데 절에 가면 큰 절에 특히 여덟 가지 성보 사물이 있는데 범종, 종을 치는 이유는 지옥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다. 북을 치, 벗고 북을 치는 이유는 축생들 가죽을 벗겨서 만들잖아요. 소가죽. 북은 가죽이에요. 가죽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것을 벗겨서 하기 때문에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축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북을 친다. 목어는 붕어 모양, 고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목어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붕어 모양이라 바다 고기들, 바다에 있는 모든 물에 사는 고기들을 제도하는 것에 친다. 운판. 운판은 쇠로 됐는데 구름처럼 되어 있어요. 구름자. 그래서 운판이라는데 구름처럼 생긴 판. 그건 날짐승들, 하늘을 나르는 날짐승들을 제도에 친다. 아수라, 이제. 인도 리그베다 시대 신은 최고신이다. 아수라라는 건 인도 리그베다 시대 브라만 세계, 우파니샤트에서 그런 베다 신앙, 신 성전에서 나오는 아수라는 최고의 신인데 후대의 악마를 의미한다. 그런데 불교에서 육도의 하나로 수라라고 한다. 아수라. 그 모습이 인간도 아니고 천인도 아니다. 아수라장이 됐다. 참혹한 현장을 얘기할 때 아수라장이 됐다. 인도의 서사시의 마하바라타에는 비슈누신 원반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걸로 아수라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아수라장이라고 하고 싸움터라고도 하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세상이다. 아기들의 한 종류 아수라. 일부 경에는 지옥 전쟁터를 아수라장이라고 하고 싸움터라고도 하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세상이다. 아기들의 한 종류 아수라. 일부 경에는 지옥의 축생 아수라 사악차라 하지 않고 지옥 축생 아기의 사막차라 하기도 한다는 건 수라 세계는 그래도 좋은 곳이라고도 얘기해서 삼처, 좋은 삼선처라고 그래요. 아수라는 아기와 같이 항상 금지리고 목말라 한다. 아기 아수라라고 부르는 것이 경에서는 깐까깐치까의 아수라라고 언급하고 있다. 큰 능력을 지닌 땅의 신 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천신들로 공덕이 아주 악한 천신들로 아수라 영역에 들어간다. 큰 능력을 지닌 땅의 신 등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라는 것이 지금 얘기한 육도윤회의 설명인데 다음에 이제 그 아기 세계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그 3개 육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얼마나 도움이 유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계도사 사생자부 할 때 뭔가

강의에 오늘 또 진행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베리스 060-800-7000번을 공들여 누리셔서 삶의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공덕의 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덕을 낳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에는 하림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부다의 사념처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야 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0: 은행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생명.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아,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섭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뭔지 몰라.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4: 아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4: 아우.
1: 오! 오! 전문가 스킬 나오네.
6: 미쳤습니다, 진짜.

0: 오미오셀 다섯 가지 맛과 다섯 가지 음식의 식재료들의 컬러들이 네. 같이 어우러지면 좋죠. 자, 이제 됐으면 먼저 물을 고춧가루에다 먼저 비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소금을 넣어야 돼요.
1: 당근하고 오이도 채를 썰까요?
0: 그렇죠. 조금. 예, 오이 씨는 사용하지 않고 네. 겉에만 이용해서.
1: 그 스님께서 최근에 그 공양간의 셰프들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대단하신 명장 스님 여섯 분이 같이 나와서 촬영을 하셨는데 이렇게 여섯 분이 모여서 촬영하신 건 처음이시죠?
0: 처음이죠.
1: 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0: 아, 저는 원탑은 우리 개호 스님이세요.
1: 개호 스님.
0: 아, 아주 노익장이신데 네. 저희가 개호 스님은 저희보다 선배시고 네. 또 운문사에서 오래도록 강사를 하셨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굉장히 그 엄하시고 반듯하시고 아, 이미지가

0: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의 보합 관계를 보기 때문에 네. 식재료를 쓸 때 단품도 쓰지만 네. 또 어차피 섞일 때는 많이 사용할 때는 빠지지 않게끔 가지고 있는 냉성과 온성 이런 것들을 다 가사하죠.
1: 당면은 지금 어떻게 삶아놓은 건가요?
0: 삶아서 네. 그 당면을 완전히 익지 않으면 안 돼서 삶아서 참기름에 지금 묻혀놨어요. 이 당면을 하기 위해서는 간장을 넣고
1: 간장 넣고
0: 조청을

0: 조청이랑 간장, 참기름 들어간 양념이 지금 당면에 지금 배고 네.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되게 하면서 풀려요. 이거 얘는 이제
0: 한번 볶아줄까요?
1: 그렇죠.

0: 꼭. 나머지 채소도 넣어주세요.
1: 네.
0: 한 번 먹고 사찰도 그래요. 손 좀 접힌 음식에 빠지지 않는 게 사실 잡채잖아요.
1: 이게 잡채는 뜨겁게 먹어도 맛있고,
0: 그렇죠.
1: 차갑게 먹어도 맛있고. 어느 정도 숨이 죽었습니다. 채소도.
0: 숨이 죽고 이제 저희가 가위질을 조금 해야지. 짤지 안 짤지 다시 보여드릴까요?
1: 하나도 안 잡니다. 하나도. 완벽한 간입니다. 또 이런 채소들이랑 볶아진 채소들이랑 섞이면 훨씬 더 풍미가 그렇지. 올라올 것 같아요.
0: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이쁜 말은 아닌데 네. 맛없으면 용서 못해 맨날 그러거든요. 아. 왜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네. 채식을 평생 먹어야 되는데 네. 맛없는 걸 평생 먹을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런 말 하면 수행자가 무슨 분별심이 있냐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수행자라 해드려도 우리도 다 희노애락이고 음식에 대해서 즐거움도 느끼거든요. 오히려 바깥 음식을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사찰해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남이 부러울 정도로. 그래야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0: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1: 와, 저는 죽순 들어가고 유부 들어간 잡채는 처음.
0: 그리고 뭐 잡채는 집에 있는 식재료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1: 거의 잡채를 파스타 만들듯이 굉장히 많이 볶으세요.
0: 그래서 얘는 여기다 담읍시다.
1: 네.
0: 죽순 잡채 완성했습니다.
2: 냉성이 강한 죽순은 쌀뜨물로 삶고 기름기가 많은 유부는 데치고 재료가 가진 성질까지 파악하는 것이 사찰 음식의 숨겨진 디테일임을 배웠다.
0: 어떻게 음식을 해보시니까 생각보다 쉽죠?
1: 생각보다 쉬운 것보다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응용만 잘한다면 사찰 음식처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0: 도를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1: 네, 맛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일단 그 잡채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1: 죽순과 유부가 메인처럼 됐죠.
2: 그리고 아삭김치도 너무 궁금했어요. 네. 이것도 같이. 야,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건 생각보다 미나리 향이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1: 그죠. 여기서 미나리가 맛있을 때니까.
0: 미나리 향도 좋고 식감도 많이 살려주고. 요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아삭하네요. 그리고 진짜 키포인트가 배가 들어가서 그런지 자연의 단맛이 그렇죠. 확실히 느껴져요.
1: 저희가 음식에 설탕 넣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잡채는 유부랑 국순이 약간 고기 식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고기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스님한테 이런 음식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그 출가하시고 사찰 음식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 저는 출가를 했는데 학렬이 낮다 보니까
0: 네.
1: 행자 때부터 이 공양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또 행자 셋 중에 제가 제일 그 나이나 연배가

0: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저에게 사찰 음식이란 그 생활이었고요. 사찰 음식을 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손에서 놓아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그런 경우인데, 일단 사찰 음식이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보죠.
1: 그리고 오늘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그 현대화된 조리법도 많이 사용하시고, 이렇게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대적인 식재료나 그런 것들을 조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0: 그거는 치료에 따라가는 거고요. 제가 그 변형된 레시피를 만든다고 그래서 전통적인 걸 버린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토대는 항상 전통적인 거 있고, 네네. 그 위에서 달라지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가 무쌍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먹더라도 뭐 원디시 한 그릇 음식 이렇게 국물을 먹고 이러지 않아요. 조화롭게 좀 차려놓고, 그리고 누군가가 있을 때 밥 달라고 하면 내가 먹는 음식상에 그냥 숟가락 한 벌 더 넣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밥 임시면 제가 좋죠. 좋아하죠. 신맛도 있고 네. 단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네.
1: 자연에서 온 맛이니까.
0: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에 보합 관계를 보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냉성과 온성 이런 것들을 다 가사하죠.
2: 저희가 사찰 음식 제가 배우러 왔을 때 그냥 우리는 그냥 비빔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단순히 하잖아요 했는데, 오니까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먹던 음식이라고 틀을 조금 깨시고 지금의 식재료도 넣으셔서 다양하게 요리를 해주시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0: 제가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잘 먹었다, 고맙다, 맛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금수함을 찾아오게 하는 하나의 큰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0: 저녁 예불까지 네. 늘 제가 보면 거의 저희 스님도 그렇고 네. 하루 종일 BTN을 틀어놔요.
1: 맞아요. 틀어놓으시더라고요. 네.
0: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집안에 있을 때는 BTN부터 틀고 늘 생활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만큼 불자들에게는 가까운 방송이 BTN입니다. 네. 불교 TV이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음식을 보고 행복하고 또 우리 BTN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네, 네. 뭐 기부도 해주시고 네. 뭐 ARS도 하시고 네, 제가 네. 뭐 보면 맨날 뭐 명단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채식이라는 틀에 머무는 음식이 아니라 자연의 맛을 새롭게 발견하는 수행이었습니다. 대한스님은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사찰 음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갔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덜어냄 속에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음식. 그것이 오늘날 대한스님이 전하는 살아있는 사찰 음식입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수요일 P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당선되는지를 넘어 몇 표를 얻는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역대 선거 결과에 담긴 득표수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후보에 인광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인광스님은 문중의 어른 스님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모시고 승가 화합으로 교구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무형문화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제가 49일간의 기도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공덕회향의 원력을 세워 끊임없는 육바라밀 정진에 나설 것

0: 활발했던 선거 구도가 2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종단 안팎의 긴장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누가 당선되는지를 넘어 몇 표를 얻어 화합의 명분을 세울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역대 총무원장 선거 결과에 담긴 득표수의 의미를 이은하 기자가 짚어봅니다.
1: 조계종을 이끌어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다자구도로 전개될 듯 했던 선거전이 2파전으로 재편되면서 300여 선거인단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선의의 경쟁 속에 교계에서는 당선인뿐 아니라 득표수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가 시대별 종단의 상황과 표심의 향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종단의 위기 상황이나 치열한 경선 구도가 펼쳐졌던 시기를 살펴보면 당락은 주로 160표에서 170표대에서 결정됐습니다. 1994년 28대 월주 스님은 168표, 98년 29대 고산 스님은 167표, 99년 30대 정대 스님은 166표, 2003년 31대 법장 스님은 179표, 2005년 32대 지관 스님이 165표 등 종단 위기와 접전이 벌어졌던 선거에서는 과반을 갓 넘긴 득표로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종단 내 특정 후보 대세론이 형성되거나 화합의 분위기가 쏠렸던 시기에는 득표수가 급증했습니다. 2009년 33대 자승 스님은 역대 최다인 290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고 비교적 최근인 2017년 35대 설정 스님은 234표, 2018년 36대 원행 스님은 235표를 얻는 등 230표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승 스님은 33대에 이어 34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179표로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38대 총무원장 선거는 3파전에서 2파전으로 압축된 만큼 부동표가 어느 쪽으로 흡수되느냐가 최대 변수입니다. 끝까지 팽팽하게 맞설 경우 과거처럼 170표 안팎의 박빙 가능성이 있지만 한쪽으로 표심이 결집한다면 200표 이상의 압승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가의 선거는 득표수에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안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밖으로는 대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가 양 어깨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300여 선거인단이 던진 한 표 한 표의 무게는 곧 종단의 안정과 쇄신을 바라는 불자들의 염원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차기 주지 후보에 화엄선사 주지 인광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산중총회에서 119표를 얻어 주지 후보로 선출된 인광 스님은 승가 화합을 바탕으로 교구의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사 임상재 기자입니다.
2: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차기 주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산중총회가 어제 오대산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인광 스님과 설암 스님 두 명이 후보로 나선 가운데 구성원 190명 중 161명이 투표에 참여해 84.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개표 결과 인광 스님이 119표를 얻어 39표를 얻은 설암 스님을 제치고 월정사 차기 주지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무효표는 3표로 집계됐습니다.
3: 유효득표의 다수를 얻은 기호 1번 인광 스님이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2: 인광 스님은 당선 인사에서 문중 스님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모시고 대중 스님 한 분 한 분의 수행과 삶을 존중하고

0: 완전 해체가 결정되고 1년 반 만에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공정이라고 여겨졌던 후불 벽화가 온전히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1: 왜 후불 벽화를 원위치에 두고 수리하느냐, 아니면은 해체해서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수리하느냐를 가지고 많은 검토와 저기에서 수기를 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전해서 수리하는 것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0: 이날 분리된 후불 벽체에는 국보 아미타 열의 삼존 벽화와 보물 백의 관음도가 앞뒤로 그려져 있습니다. 단계별 사전조사와 전문가들의 과학적 보존 처리,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보강 작업과 수차례 기술 지도 회의를 거쳐 이날 성공적으로 벽화를 분리해냈습니다. 국보와 보물이 한 구조물 안에 있는 만큼 주지 법오스님과 국가유산 수리기술 지도위원, 국가예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강진군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2: 맨 처음에 세종대왕이 이 극락보전을 창건한 그 원취지대로 모든 불자님들이 다시 극락보전을 찾아와서
0: 보존 처리와 보수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선 전기 벽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성보를 온전히 지키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 우리 시대 최고의 역량과 기술이 총동원된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무의사 극락보전은 오는 2030년 6월경 다시 온전한 위용을 갖추고 불자들

지난달 31일 무안 해운사에서 전통 불법의 재천명을 주제로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벽산 무주회 부회장 무상스님, 성륜문화재단 이사장 명원스님, 성륜사 주원스님, 해운사 정헌스님, 백광식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수 동국대 교수 등이 동참해 근대 선지식 청화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하고 선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명원스님은 벽산당 금타대종사와 무주당 청화대종사가 제시한 한국불교 전통수행 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실천 수행할 수 있게 확산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문도와 후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워크숍에서 이재수 교수는 청화대종사 아카이브 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백광식 교수는 청화사상 선양을 위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정원 스님은 청화기념관 개관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합천 도원사가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19명의 불자에게 계를 전하며 신행의 원력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도원사는 지난

0: 지낼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여래불 개금불사를 봉해갑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여래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있습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1: 반갑습니다.
0: 첫 방송 나갔는데 방송들 보셨나요?
1: 저는 봤습니다.
0: 보셨고 지영쌤은
2: 안 본 걸로 하죠. 이 시점쯤 되면
1: 당황했어요.
2: 아니요, 이 시점쯤 눈으로 되면
1: 눈으로 말씀하세요.
2: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봤을
0: 봤지?
2: 거예요.
0: 네.
2: 아니, 너무 나가 진지하게 거서가는 것 같아가지고
0: 진지하게 좀 하지 마세요.
1: 근데 그 애로사항이
0: 그렇죠. 애로사항이 좋습니다.
1: 그 와이보 씨랑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부르기가 좀 힘들어요. 입에 안 붙어요.
0: 그래요. 맞아요.
1: 이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2: 네. 아니, 저도 그거 지난 방송 때부터 계속 힘들어가지고 아야 아마 방송에서 안 나갔을 거예요.
1: 네.
2: 막 아야 막 그랬거든. 정신 좀 차려봐야.
1: 예를, 예를 들면 이제 선재야라고 한다든가
2: 그렇죠. 아니,
1: 반야야라고 한다든가
2: 그렇죠.
1: 뭐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지.
0: 아니 우리가 그러면 AI한테 우리 와이버드한테 이름을 네. 붙여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 같은데?
2: 그렇죠.
1: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0: 저도 예. 네.
2: 그걸 똘똘이 그러니까 어때요?
0: 이게 지금 타이틀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마하 반야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반야라는 이름으로 우리 와이버드한테 그렇죠.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또 부르기도 편하게 반야야 네네네. 이렇게 해서 불러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 너의 사명감은 지혜를 뽑아내는 일이다.
0: 그렇지.
2: 그렇죠.
1: 네. 네.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2: 아주 좋습니다.
0: 본인 생각을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1: 네.
2: 그럼요.
1: 네.
0: 우리는 결국에는 반야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반야로 바꾸는 거 마음에 드나?
1: 어떻게
0: 와이버,
1: 생각해?
0: 너는 어떻게 생각해?
3: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반야로 스님들과 함께 인간을 탐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님들께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0: 정말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AI가 본 적은 없는데.
1: 아니, 첫 번째 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짜로 그 목욕 바구니 용품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동네에서 하시던 분인데 문을 닫았거나 뭐 그래서 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루틴을.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2: 아, 근데 옛날에는 저런 사람들 꽤 있었는데요. 네.
0: 많죠.
2: 나는 그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그 계곡 가갖고 물 담그고 하는 게 익숙해요, 사실은.

0: 지금은 빌런의 시대일까요?
1: 사례를 조금 더 봐야 무엇을 판단을 하든지.
2: 그러게.
1: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갖고 이제 빌런의 시대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모자란 것 같기는 해요.
2: 만약에 우리에게 더 보여줄 영상이 있어?
0: 심지어 빌런 커플도 있습니다.
1: 전생연분이지 그러면.

0: 지하철 안에서 과도한 애정 행각을 벌여 논란이 된 영상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어디까지가 개인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민폐일까요?
1: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 민폐죠.
2: 그리고

0: 있죠.
1: 그리고 네. 저희 드론은 있고 보셨겠지만 네네. 거기에 이렇게 막고 축구하러 가시거든요. 진짜
2: 맞아요,
1: 그러면
2: 맞아요, 맞아요.
1: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축구하시다 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2: 네.
1: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모르니까 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면 급하다 보면 이게 떨어진 공간을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지금 차를 빼주셔야 됩니다 하면은 급하니까 빨리 와주십시오 하면은 빨리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 넘어갈 거를
0: 걸어오는 거지.
1: 걸어오는 거죠. 걸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뭐 내가 잘못했는데 어쩔 거야 막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당해서 예. 이게 싫어한데 많이 당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또 걸어오겠지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 걸어오시는데 거기 기다리고 있던 불자님께서 어떻게 걸어올 수가 있냐 빨리 와서 아니 저보다 더 화가 나서 그분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부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0: 진짜 그러다가 스님 나 말리지 마시오. 나 저지르고 지옥 갈라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2: 그걸 또 그렇게까지.
1: 아니 근데 실제로 주차장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싸움도 많이 나고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 그렇군요.
3: 도대체 인간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1: 뭐 결국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0: 제 생각에는 일단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하니까 편해지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귀찮은 거 하기 싫은 욕구 막 이런 것들 이게 욕망이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되니까 사실 그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그 안쪽에 들어가 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당장 내가 그 이제 피해를 준다 이거보다는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축구하러 가고 잡다. 요게 먼저 이제 앞서는 거죠.
1: 좀 전에 청계천에서 목욕하는 것도
0: 그렇지. 아, 나 더워 죽겠다. 지금 날씨가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1: 너무 힘든
0: 너무 힘들잖아요.
2: 네.
0: 뭐 요즘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올해 일어난 건지 작년에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날씨 생각해 보면 더워 죽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신이 돌아가면 때도 한번 뵙겨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1: 네. 그렇죠.
0: 라는 거죠. 그게 옳다는 아니지만
2: 그러니까 이 이성과 욕망의 균형이 안 돼서 절제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이성을 앞서버리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사람들 요즘에 보면 부끄러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2: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앞서버리면
1: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 아 부끄럽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인지작용이 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0: 결국 주변 환경이나 이제 문화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끄러움을 요즘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한다기보다는 그거를 느낄 만한 환경이 별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컨대 머리로는 알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찍힐 수 있다.
2: 네.
0: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와중에는 찍힌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0: 법당에서 막 춤추면서 막그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1: 춤을 추셨어요?
0: 그랬대요. 그러니까 오. 제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어른 스님이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열이 받아 자꾸 날라차기를 하셨다고. 그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 가면 생각을 해보면 안 끝나요.
2: 상상이 가지?
0: 그 범종각 있잖아요.
1: 범종각, 예.
0: 범종각도 보면은 범종체를 우리가
1: 예.
0: 묶어놓잖아요.
1: 예.
0: 묶지 않았을 때 범종을 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묶은 거거든요, 그걸. 아니, 그 치면 안 되거든요.
1: 저둥 소리가 사중에 울리니까.
2: 일이 생긴 거라고.
1: 사실,
0: 그쵸.
1: 알림이죠.
0: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묶어놓으니까 이제 또 예전에 그 행사 있을 때인데 그때도 운판을 누가 때려가지고 그 운판 때리면 그 불난 거라고 이제 신호를
1: 했었거든요. 맞아요. 화재시에 알리는.
0: 네. 그거 아침에 안 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누가 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달려나간 적도 있고. 아마 스님도 아까 이야기했던 주차장도 있지만은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송광사도 있을 거예요.
2: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빌라 스님들이 많네.
0: 많다니까요. 아니, 스님들만이 아니고.
2: 일반인들 다 똑같은 거니까.
0: 아니, 엄청 많다니까요. 그냥 민폐를 끼쳤다.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는 행동을 했다. 이거는 신도 스님 건 막론하고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존재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질문의 범주가 그거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민폐를 끼치는 행위, 곤란한 상황을 겪게 하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빌런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렇죠. 지금 이 자리도 빌런이죠.
2: 누군가요?
0: 이 반야, 야도 이제 말하자면 이 반야 AI도 지금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상한
2: 그렇지 곤란한 질문
0: 이상한 질문은 아니죠. 근데 곤란하게 머리를 싸매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도 나한테는 빌런이죠.
1: 아, 그러네. 그렇군요.
3: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멈추지 않게 하려고 질문합니다.
1: 선지식이네요.
3: 불편한 질문은 빌런이 던지지만 성장을 위한 질문은 스승도 던집니다.
2: 아유, 진짜.
0: 그걸 왜 네가 판단해? 방중에.
2: 그렇지. 스승님도 또 잘 안 하시는 건데.
0: 감히.
2: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워낙 특이한 경우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경우가 있어?
3: 잠시만요. 관련 데이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응답자의 80.6%가 우리 회사에 오피스 빌런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꼽힌 유형은 갑질 막말형, 그 다음은 월급 루팡형, 내로남불형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빌런들은 자신이 빌런이라고 생각할까요?
2: 못하지.
3: 응답자의 59.9%는 본인은 자신의 비매너 행동...
0: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네. 또 해인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해인사에서 공부를 할 적에 그때 해인사가 약간 군기가 엄격해요.
1: 네.
0: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분기바장 역할을 누군가가 하게 돼요. 규율을 막 잡으려고 하는 그거에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분기바장 역할을 하게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자꾸 남한테 뭐라고 하는 거를 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말투가 네.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는 투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 해버려요.
1: 맞아요.
0: 그게 이제 한 3, 4학년쯤 돼가지고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내 말투가 변했다라는 거를 알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도 내가 갑질 막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갑질과 막말이었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인지를 못하는 게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다. 아는 사람이 12.몇%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중간에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아는 거지. 그거를 아 본인 스스로 나는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 또 하나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접 뽑은 출근길 스트레스 유발 대중교통 빌런 순위를 준비했습니다.
2: 대중교통 빌런이군요.
3: 스님들께서 직접 맞춰보시죠.
0: 보자.
1: 지영 스님하고 저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니까.
0: 그렇죠.

0: 이게 뭐야?
1: 뭘까? 임산부석에 앉는
2: 아니에요.
1: 사람인가?
2: 그거는 아닐 거예요.
1: 노약자석인가?
0: 뭐지? 아, 밀어내기?
1: 아, 저게 사실은
2: 아,
1: 제일
2: 맞네요,
1: 힘들어요.
0: 뒤에서 이렇게 그냥 미는 거.
2: 아니, 그
1: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2: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뒤에서 미는 게 아니고.
0: 그래요?
1: 특히 이제 그 1호선,
2: 지옥철.
1: 9호선, 4호선 이렇게 출퇴근을 많이 하는 라인에서는 그 진짜 그 저기 자리가 한 자리 나면 그게
0: 네.
1: 관심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막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인데도 막 비집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0: 가방 던지는 거막 그런 건가? 가방
2: 아니
0: 던지면
2: 근데
0: 어떻게
2: 제가 그 지하철을 어찌됐든 간에 정의사 있으면서
0: 하나?
2: 3년 넘게 이렇게 계속 탔잖아요.
1: 네.
2: 그 가운데 이제 보고 있으면은 그 출근길이나 이제 퇴근하는 그 시간대에 겹쳐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막 이렇게 꽁겨가지고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물론 이제 내가 쿠션감이 있긴 하지만 밀면 이제 조금 들어가지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압축이 될 대로 했거든요. 이 정도면 진공포장인데.
1: 진공포장.
2: 근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려고 이제 거의 그 럭비 선수 맨키로 그냥 저 앞에서 이제 막 밀고 있어요. 사실 일이 딱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지 하다가 나오는 순간 아 맞아라고 딱 했잖아요. 이건 사실 출근이나 어디 갈 때마다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2: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거 같아요. 이게 한 사람이 이제 좀몇 초가 편해지려고 조금 수십 명의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3: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행동이 대부분 큰 범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0: 그렇지.
3: 하지만 작은 무례가 반복되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망치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빌런은 현대사회에서만 나타난 현상일까요?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26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0: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1: 있었죠.
0: 너무 많이
2: 그러니까
0: 있었지
2: 수위를
0: 않을까?
2: 어디까지 조절해야 되냐, 이것도
0: 그러니까요.
2: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0: 그렇죠.
1: 일상에 해당되는 그런 그 빌런들은 육군비구,
2: 그렇죠.
1: 가유타이 비구를 비롯한 육군비구 이야기가 많을 것이고, 진짜 악당처럼 막 승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런 캐릭터는 데바다타이지 않을까 싶은데,
0: 앙굴리마라도 있고.
1: 예, 혹시 아시는
2: 사실
1: 부분들 있을까요?
2: 계율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계율이 제정되는 이유가 사실 불교가 이제 처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았고 나서 지금부터 이거는 불교야. 계율은 이게 있어. 가르침인 거야. 이렇게 된게 아니잖아요. 계율은 어떤 것들이냐. 살다 보니까 어떤 놈이 문제를 일으켰어.
0: 맞아요.
2: 그러면 이거 하지 마. 계율 하나. 이거 하지 마. 계율 2. 이거 하지 마. 계율 3. 그러면 그 숫자만큼의 빌런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비구계가 255개예요. 그럼 최소 255명의 빌런이 부처님 제세 시에 존재했다. 최소
0: 최소
2: 남자
0: 그렇지.
2: 남자 수행자로만 그거 이야기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우리 오신체 이야기 또 이제 우리 몇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유명한 것중 하나 그게 있잖아요. 부처님 수행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마늘밭에 가가지고 마늘밭을 서리해가지고 다 따다 먹은 거요. 그런 게 이제 마늘밭 주인이 부처님 와갖고 부처님 당신 제자가 이랬는데 이게 맞소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 먹지 마 이제 앞으로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제정이 되잖아요.
0: 맞아요.
2: 그럼 그때 당시 마늘밭에 가갖고 먹은 그 수행자들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빌런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폐 끼치는 정도의 빌런.
1: 그 가유타이 비구를 비롯한 육군 비구 한 6명의 그 비구들은 뭐 예를 들면은 신도집에 법문을 하러 갔다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하필이면은 여성 신도가 혼자 사는 집이었던 거죠. 그러면 남들이 봤으면은 저기 해가 지고 여성 신도 혼자 사는 집에서 가유타이 비구 스님이 나오네? 무슨 썸씽이 있었을까? 이렇게 오해를 해서 승가의 위의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부처님께 들어오고 나면은 해가 진 뒤에는 법문하지 마라. 이런 계율이 생겼죠.
0: 저는 웃겼던 게 하나가 이렇게 생리현상에 대한 관한 것도 있더라고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1: 얘기하실
0: 더우니까
1: 겁니까?
0: 뭐 해도 되지 않나요?
1: 네.
0: 약간 그러니까 이게 밑에 좌선을 하게

0: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는 올라가서 있지 마라. 되도록이면
1: 나무 위에
0: 이렇게
1: 올라가지 마라.
0: 예
2: 그렇지.
0: 그런 것도
2: 나무
0: 있고
2: 위에서 남의 머리에 사지 말아라.
0: 그렇죠. 맞아.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 생활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만큼 뭐 많이 있었다고 볼수 있죠. 2600년 전에.
1: 네. 방금 또 일상에서의 작은 빌런도 있지만은 불교 좀더 진짜 악인으로 봤을 때는 대바다타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 부처님 사촌 동생.
0: 네.
2: 그렇죠.
1: 아난존자 친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샤카족이니까 그 선민 의식이 강해가지고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을 되게 존중하고 신격화 했다면은 자기는 같은 신분이고 같은 종족이니까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전도 6만 권 정도 읽어서 경전 경문에도 되게 해박했다고 해요. 코끼리 수레로 다 씻지 못했을 정도로 대바다타는 많이 읽었다. 그리고 또 신통력이 너무 탐나가지고 신통력 알려달라고 목련 존자랑한테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독학을 해가지고 신족통을 비롯한 신통력을 다 갖추고 나중에 자기가 무리를 이끌겠다고 이제 부처님한테 대중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사리겠다고 이제 부처님한테 대중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사리부 존자와 목련 존자도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영도권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너처럼 침을 먹은 자에게 줄 쏘냐라고 했더니 침을 먹은 게 이제 그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태자가 태어났을 때그 태자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권력을 얻고 싶은 마음에 신통력을 써서 아이로 변해서 그 아자타사투 대왕이랑 놀다가 아자타사투 왕자가 뱉은 침을 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대바타타가 있죠.
0: 그렇죠. 승단 나누려 하고
1: 그게
0: 심지어
1: 제일
0: 해치려고
1: 큰
0: 했으니까.
1: 오역죄를 범한 악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1: 네.
3: 그렇다면 대바다따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빌런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1: 일단 대바다타는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던 게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이기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2: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아상이 강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에 대한 그 관념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하는가에 대한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나의 위주의 생각을 더 표현하게 되고 나는 이만큼 뛰어나니까 너는 나를 무조건 인정해야 되고 약간 이런 관념이 강해졌다. 요즘 말로는 뭐
1: 네.
2: 나르시시즘이나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성향이 조금 발현이 되긴 한다.
0: 하나 공통점이 본인들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1: 네.
0: 이런 분들 보면은 좀 전에도 계속 다 봤지만 내 입장만 생각하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분들이

0: 나쁜 놈 나쁜 놈 얘기하잖아요. 네. 그 나쁜 놈의 나쁜이 나뿐이다라는 아. 뜻이랍니다.
1: 그러니까, 아, 그래요?
0: 예,
2: 그래서, 나뿐이다.
0: 예, 나밖에 없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뿐인 놈. 저 사람의 한 행동은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이다.
2: 아, 이거 말 되네요.
0: 라고 하니까 뭐.
2: 그러면 딱 자기중심성이네.
0: 그렇죠.
2: 네.
1: 네. 그러네요. 아까 이야기한 제가 말한 아상도 여기 같은
0: 그렇죠.
1: 결이죠.
0: 네, 그렇죠.
1: 네, 그걸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자기중심성의 강화일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통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이 부분은 많이 공감하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느끼는 걸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쪽이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늘 주의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같은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아, 나는 네 심정 이해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 정말 저 사람이 날 이해하는구나 했다가 어떤 측면에서는 네가 뭘 알아?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 하나도 모르면서 뭐 아는 척하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사람의 뇌 또 인간의 뇌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한 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2: 그럼 반야 두 번째는 뭐야?
3: 두 번째는 공감의 피로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욕구가 강해지는 순간 뇌는 타인의 감정보다 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내가 피해를 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작은 행동이 큰 불편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거 또한 저는 충분한 그 이해할 만하죠. 예컨대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늘 저 대중들하고 잘 지내야 되라고 이제 하는 강박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한 2년, 3년 그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요즘 말로 오면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0: 힘들 수 있어요. 맞아. 대중생활 힘들 수 있어요.
1: 이제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이제
0: 그렇게까지?
2: 그건 저는 공감해요.
0: 아 그래요?
2: 주지사 입장에서.
1: 내가 이러려고 출가했나, 관세음보살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아, 요만큼 했으면 됐다. 그냥 나 떠볼란다, 이제. 뭔 일 터지든 말든.
0: 네.
1: 사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빌런의 과정에서 나오는 나 하나쯤이야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아, 요만큼이면 난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나뿔란다. 이런 느낌으로 나를 케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놓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케어해야 된다. 약간 이런 관념이 확 강해지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네.
0: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1: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공감의 피로를 느끼는 그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다.
0: 불가피하다.
1: 불가피하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럴까에 대한 분석이니까 당연하니 그런 이야기다. 라고 할 것 같아요.
0: 저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근이란 말 하잖아요. 선근. 네. 그리고 끈기? 아, 근기?
2: 근기.
0: 근기가 끈기에서 나온 말인데 버티는 힘. 그러니까 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인내심과 근기가 있어야 예, 그게 선근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래야 뭐 부처님을 공부를 하든 말든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합니다. 네.
3: 마지막 이유는 피해의 비가시성입니다. 내가 얻는 이익은 바로 느껴집니다. 시원한 자리, 편한 주차, 빠른 이동. 하지만 내가 만든 불편함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내 만족에는 민감하지만 보이지 않는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0: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수 있다. 맞아요. 그 몸땡이를 가지고 입구를 가리고 있으면, 물론 이제 나는 이제 세로로 해서 이제 그
1: 넓게.
0: 입구, 그 벽에 이제 이렇게 기대고 있었지만, 앞에 더큰 공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할 수 있겠구나. 나의 눈치를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나 되게 그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되게 창피했어요, 그때. 아, 내가 내 스스로가 이제 좀 편해지려고. 그 조금 그거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편해지려고 내가 순간 그걸 좀 놓쳤구나. 하고 하면서 막그 거사님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말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걸 굳이 남들 듣는 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야 되나 하고.
1: 그러면서도,
0: 그러면서도 되게 창피한 감정이 확 들더라고요. 아, 내가 실수를 크게 했다. 그러면서 거사님한테, 아, 이제 말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이거는 분명히 실수한 것 같다. 내가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절대 입구에 안 설라고 했거든요.
2: 아, 그럼 훌륭한 스님이시지. 그 정도면.
0: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느낀 거죠. 내가 그만큼의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게 내가 직감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2: 그렇지.
0: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도 생각을 했을 때그 정도로 막 피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을 이제 옳냐, 윤리적으로, 또는 이제 그걸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더 이게 어떤 게더 좋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내 행동이 올바르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분명 있었다. 이게 눈에 끼칠 정도의 피해는 주진 않았지만은 분명 이게 나와 똑같은 놈이 건너편에 있고 그게 이제 또한명 겹쳐져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제 피해가 늘어나는 그 유발점이 내가 돼 있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행동을 교정을 하게 됐죠. 근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피해의 비가시성으로서 나오는 내용하고 되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1: 그렇지. 이런 스님은 하는 행동은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해는 가는데, 또 이제 많은 그런 불편한 사례를 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떨까요?
3: 제가 수억 건의 인간 행동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빌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빌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 억울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항상 자신의 행동을

0: 근데 그냥 말다툼이 아니고 그냥 잡아 죽일 정도로 싸워.
1: 되게 맛있었나 보지.
2: 맛있는 걸 먹었나 보지.
1: 소금빵 아닙니까? 소금빵.
0: 아니 별 그 희한한 거 같고.
2: 초코파이 갖고 살고.
0: 양치를 했네 안 했네. 신발을 닦았네 안 닦았네. 너 오는데 5분 늦었네 안 늦었네. 이거 가지고 그냥 잡아 죽일 것처럼 싸워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제가 사는 그 공간에서 네. 누가 빵 하나 더 먹었다고 내가 그 짜증이 나겠습니까? 빵 말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에 비교해서는 뭔가 그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된다. 또는 내가 지금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또는 내가 지금 피해를 입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관념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갖춰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되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그 배타적인 반응도 안 일으키고 나도 빠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채는 거죠. 근데 내가 여유가 없었을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그 나에게 피해를 주는 듯한 행동이 왔을 때 그 순간 한박이 드는 생각이 내가 공격받았다. 지금 나 안 그래도 힘든데 저놈이 나의 부담을 더 지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해서 저 사람이 했다. 이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했다.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런 사람들도 이제 빌런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기는 이제 문제가 그렇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2: 그렇지.
0: 라고도 맞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것이 배려고 자비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너는 그게 문제야 이럴 때가 있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은 아 문제가 이거였구나 라고 해서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번째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 부분은

0: 서 빌런이 되어가는 걸까요?
1: 그건 너무 명확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빌런으로 태어나는 거는 안 맞지 않나요?
2: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인자 저 친구의 한계인데
3: 지영수님은 이분법을 타파하십니다. 네, 그렇죠. 사견을 타파하십니다.
2: 옛날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3: 했냐 안 했냐?
2: 그거 아니다.
0: 이번에는 스님들의 생각을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다. OX.
2: 내 주변에 악인이 있어. 빌런이 있어. 저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품어야만 해?
1: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 이거죠.
3: 지적을 엄청 많이 하고
1: 어마어마했어요.
3: 심지어는 그럴 것 같았으면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어요.
2: 여기서 내가 야 하지마 라고 하는 거하고 주지스님이 하지마 라고 하는 거하고 강도가 달라요.
3: 스님도 곧 주지스님이 되시면 되겠네요.
2: 나는 주지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성을 해야 된다.

0: 불성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성은 해탈 열반의 본성, 두 번째 나는 불성이다, 세 번째 12연기로 보는 불성, 또 네 번째 나는 본래 성불이다, 다섯 번째 조사선의 근본은 나를 찾는 것. 이렇게 소주제,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항상 하는 거 있죠. 그냥 이제 우리가 함께 암송하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나계송이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참나계송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나계송을 함께 암송하도록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항상 하는 거 있죠. 그냥 이제 우리가 함께 암송하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나계송이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참나계송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나계송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하면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나의 것은
1: 나의 것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몸은
1: 나의 몸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의 마음은
1: 나의 마음은
0: 나가 아니다.
1: 나가 아니다.
0: 나는
1: 나는
0: 내 것
1: 내 것
0: 내 몸
1: 내 몸
0: 내 마음의 주인이다.
1: 내 마음의 주인이다.
0: 나는
1: 나는
0: 진여 자성이다.
1: 진여 자성이다.
0: 나는
1: 나는
0: 본래 성불이다.
1: 본래 성불이다.
0: 이 여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이번 생에 참나를 알아차리는데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참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불성이다 해서, 자, 그러면 불성이 도대체 뭔가?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럼 불성이 도대체 뭔가? 불성은 부처님의 성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부처의 성품, 그것도 또 명확하게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부처의 성품이란 뭘까? 부처란 해탈 열반을 이룬 사람이란 뜻입니다. 해탈 열반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죠. 부처란 깨달은 자 이런 의미인데, 그럼 뭘 깨달았느냐? 우리가 본래 해탈 열반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해탈 열반을 깨달은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부처라고, 그 부처의 성품이니까 바로 해탈 열반의 본성을 설명을 해놓는데, 그 설명한 내용이 또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탈.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죠. 그럼 해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해탈이란 글자 그대로 하면 구속에서 벗어나답니다. 그러면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느냐? 일체 중생은 생로병사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죠. 더 나아가서 생사윤회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에서 말하는 혹은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해탈이란 생로

괴롭다 생각합니다. 즐거운 마음이 오면 내가 즐겁다 생각하고요. 불만족한 마음이 오면 내가 불만족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불만족한 나에서 만족한 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불편함이 오면 내가 불편해. 불편한 나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나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만 지금의 불만족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지? 혹은 괴로우면서 즐거움 얻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번뇌망상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번뇌망상의 원인은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이고,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의 원인은 몸과 마음을 나로 집착하기 때문이다. 나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번뇌망상뿐만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음은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구하든 구하지 않든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원인은 몸과 마음을 나로 집착하기 때문이다. 나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번뇌망상뿐만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음은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구하든 구하지 않든 누구나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음은 누구나가 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몸이 내가 아니면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몸을 나로 집착하게 됐느냐?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나 조건을 구하려 하게 되고, 그 대상이나 조건이 눈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을 얻으려고 하고, 귀로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내게 즐거움과 좋아함을 주는 그런 감각의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 감각기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기가 있다 하더라도 코로 냄새를 맡아야죠. 그래야 즐겁잖아요. 이 감각기관이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즐거움을 얻는 과정 중에 첫 번째 준비해야 될 조건이 뭐냐? 감각기관이 있어야 된다. 감각기관이 어디에 있느냐? 몸에 있다. 그래서 몸을 나로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0: 근데 다 누구 몸?
1: 나의.
0: 그럼 몸이 변해가는 겁니까? 주인이 내가 변하나요? 몸이 변해가죠. 나는 변하지 않으니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즉 해탈이란 뜻입니다. 생사윤회를 합니다. 이번 생에 몸이 죽었습니다. 누구 몸?
1: 나의.

하루 종일 100번 바꿨습니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평생 바꿨습니다. 주인 누구죠? 그럼 전생의 마음의 주인은 누굴까요? 이번 생의 마음의 주인 누구? 다음 생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 그러므로 마음의 주인인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니 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미 열반인 거죠. 그래서 불성이란 해탈 열반의 본성이고 해탈 열반의 본성이란 몸과 마음의 주인인 나, 즉 참나를 말한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나는 불성이다. 네. 불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과 마음의 주인인 내가 불성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뭐 다른 생명체 잘 모르지만 사람 모두가 다 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나이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몸이라 하고 나의 마음이라 하고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사람들이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지니고 있죠. 그 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해탈 열반이고 그 해탈 열반을 이루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 만족한 마음,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도 필요하고 그것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나 조건이 필요했거든요. 끊임없이 그걸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도 할 필요 없습니다. 몸이 없어도 나고 몸이 있어도 나고 젊어서도 나고 나이를 먹어서도 나고 나는 항상 그 자리에 항상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진여 자성이다. 그래서 완전한 만족이다.

자, 그러면은 이 불성을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자, 이 12연기로 보는 불성입니다. 네. 이 12연기는 명색, 아니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랬습니다. 그래서

병드는 과정 중에서 명색, 유깁, 촉수, 애, 취유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생에 주인 누구예요? 이 세 가지 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을 깨달으면은 해탈 열반이다 한 거예요. 그 이 나를 깨닫는 것을 부처님 뭐라 그랬느냐? 중도를 깨닫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 나는 부처님만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있나요? 모든 생명체가 다 있죠.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다 열애와 똑같은 덕상과 지혜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중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 생사윤회의 고통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불성이라 한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생, 현재생, 내생 이것의 모습은 나의 행식의 변화, 행위고 행위에 대한 기억의 변화인 거지 거기에 따라 몸을 구하게 되고 몸의 변화이지 주인인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 변하지 않는 나를 바로 불성이라 한다. 그래서 나의 행식의 변화, 즉 업식의 변화고

0: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있어요?
1: 네. 네.
0: 그 소리를 듣는데도 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냄새를 맡을 때 누가 냄새 맡는다? 맛볼 때 누가 맛을 본다? 느낌을 느낄 때 누가? 내 마음이 매 순간 변하는데 그 마음을 누구 마음이다?
1: 아,
0: 우리의 몸의 행위가 매 순간 변화되는데 행위의 주인이 누구다? 그러면 볼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고 냄새 맡을 때도 있고 맛볼 때도 있고 느낌으로 느낄 때도 있고 매 순간 몸의 행위를 할 때도 그곳에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계속 변하는데 그 마음 누구의 마음이다? 거기 나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줄여서 견문각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그때 누가 있다? 주인이? 나다. 그래서 견문각지의 주인을 찾는다. 또 더 줄여서 내 것. 내 것이라 그러면 그 바탕에 나가 있잖아요. 그 내 것이 되잖아요.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을 찾는다. 그래서 견문각지의 주인, 내 것의 주인, 내 몸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을 알아차리고 머문다. 그럼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자, 제 손에 뭐가 있죠? 죽비가 있잖아요. 그 죽비를 누가 보죠?
1: 내가 보고 있다.
0: 그럼 내가 보면은 죽비를만 보지 말고 보는 주인으로 돌아온다. 자, 보세요. 죽비를 보고 누가 보고 있다?
1: 내가.
0: 아, 내가 보고 있는 거구나라고 돌이킨다. 이것을 회광 반조라 한다. 그래서 견문각지, 내 몸, 내 마음, 내 것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 주인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조사선의 근본이고 조사선은 나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행복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선행 중에서도 선행 효과가 있거든요. 내가 한 행위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즐거움을 얻을 때, 그리고 더 꼭 필요한 귀중한 즐거움을 얻을 때, 이게 무슨 말하냐면

이 나가 참나요? 진여 자성입니다. 자, 그 나에 집중해서 알아차립니다. 이게 나구나. 자, 그 나에 머물러서 소리를 들어봅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알죠? 그 듣고 하는 주인은 갔습니다. 자, 이제 코로 향기를 맡대. 향기가 없으니 숨을 이렇게 급히 들어오셔 봅니다. 그러면 시원한 느낌이 날 겁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느낌을 코로 느껴봅니다.

그 전체를 지켜보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 봅니다. 손을 차수를 하고 그대로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내 몸,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 내 마음, 동시에 보고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린 주인.

납장하고 좌측으로 돌아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동시에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몸, 공간 전체, 내 마음, 모든 것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어느 한 대상이나 어느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항상 그대로 보고 알아차리고 그 아는 주인에 머뭅니다. 멈추고 또 천천히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알아차립니다.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대상이든 내 마음의 움직임이든 이 모두를 그대로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나. 그것이 바로 참나입니다. 걸어갈 때도 전체를 보고, 일을 할 때도 전체를 보고, 좌선할 때도 항상 그 공간에 감지할 수 있는 전체를 봅니다. 그 보고하는 나, 이것이 바로 진여자성이고, 그 보고하는 나에 머물러서 그 자성을 깨닫는 것이 조사선의 핵심입니다. 죽비를 치면 정해서 깨어납니다.

0: 이수라고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는 승가단체, 신도단체, 이렇게 포교단체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0: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단장 강의수라고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는 승가단체, 신도단체, 이렇게 포교단체,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포교사단은 그 승가단체와 신도단체의 중간적인 역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제 우리 단장님께서 직접 뽑아오신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좋은 말씀 청해 드릴 텐데요. 무엇보다 우리 30년 동안, 30년 가까이 이렇게 전포포교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오신 또 우리 불자님을 직접 뵈니까 너무나 고맙고 또 너무나 영광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단장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불교를 전하는 사람. 그렇죠. 포교사시잖아요. 불교를 전하는 사람이 첫 번째 키워드네요. 자세한 뜻 설명 부탁드립니다.
0: 현대 사회는 변화가 빠르고, 그 다음에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불교의 전파 방법도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서만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재가자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전문 분야처럼 이렇게 포교사가 존재한다고

0: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해서 이제 포교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또 막상 포교사 활동을 하면서 생각과 현실이 좀 다르구나, 그런 어떤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많지요.
0: 또 많아요.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1: 막상 포교사 하면은 뭔가 있을 것 같은, 뭔가 부처님 법을 정말 올바르게 배워서 지혜를 쌓아서 전달하고픈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걸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포교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간도 이렇게 내야 되고, 포교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포교사 팀에 예, 또 활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찰에서 또 봉사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뭐 수행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 살아가는 어떤 직장인의 모습 플러스 뭐 봉사하고 열심히

0: 한다면 저한테 찝으라고 한다면은 딱히 뭐다 이렇게 꼭 찝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포교하는 것, 요게 불교의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게
0: 괜찮은.
1: 그것 자체가 불교의 매력이다.
0: 예.
1: 아유, 말씀이 너무 좋으시네요.
0: 세상에는 이론적인 부분, 뭐 철학적인 부분 많겠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과 윤리로만 세상을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고, 뭐 지금 현 상태에서 내 삶을 얼마만큼 정의하면서 올바르게 가치 있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그 길을 가는 길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0: 신나고 고급스럽게. 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신나고 고급스럽게. 네,
1: 조금 뭐 거창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나게 재미있게 좀 즐겁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교사 활동도 그 지식만 전달하는 법회의 어떤 안내만 하는 그런 활동보다는 내 삶의 가치를 엮어가는 게 부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은 이걸 좀 더 신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신명이 나면은 좀 더 힘이 나고 좀 더 조금 더 즐겁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보교사 활동을 해보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스럽게라는 표현은 부처님 불교를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조금 이제 오래된 모습, 조금 뭐 옛날 모습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떤 그 상황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래됐더라도 값어치 있고 조금 고급스러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포교사가 물론 봉사 활동을 시작해서 뭐 기본적으로 봉사 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활동을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지혜와 지식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고급스러운 방향으로 가야 불교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 성숙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의 활동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방향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마음속에 있는 부분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전법포교의 마인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신나고 고급스럽게 예.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자.
1: 예, 예.
0: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1: 아, 예. 저희 포교사들은 이제 그 일반적인 사찰에서의 법회의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그 어린이 청소년 직능 직장. 이 포교사들은 이제 그 일반적인 사찰에서의 법회의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그 어린이 청소년 직능 직장 뭐 군 포교 그다음에 그 교정 교화 뭐 여러 가지 이 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활동하는 팀이 그 33개 파트 정도 이렇게
0: 33개요?
1: 예, 예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부터 해서 모든 그 직능 단체까지 다 이렇게 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체들의 어떤 그 역할들이 모든 그 상황을 스님들께서 그냥 그 사찰에서 운영하시는 활동보다는 저희는 이제 현장에 있는 그 사회 현장에 있는 그런 그 활동들이 이제 이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 예, 네. 33개의 파트로 예.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예. 혹시 일부러 관세음보살 33응신 아. 그래서 33개로 나눈 겁니까?
1: 아 그런 건 아닙니다.
0: 그러면, 얻어 걸린 예, 겁니까? 예,
1: 그런 건 아니,

0: 해설의 활동에 또더 역량을 집중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그 불자들은 절에를 이제 오지요. 그 일반 사람들은 실제로 불교를 접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하는 영역이 그 대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찰에 오면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일반 사회에서는 자기가 마음을 내지 않는 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또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게 사찰에 오면은 불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찰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무조건 부처님 말씀 전한다고

0: 이런 개념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활동한다 이렇게 보아지면 될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불자가 되는 불자와 함께 생활하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분야에 좀 저희들이 포교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단순한 불교 포교 활동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서로 지역 화합을 위한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포교사 활동을 하면서 불교 문화 해설뿐만 아니라 그 명상, 마음 치유 등등에도 이 마음 공부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 저희 이제 그 명상 상담사라는 교육 과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 명상 상담사요?
0: 실질적으로 명상 프로그램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명상의 어떤 그런 개념이 그 조금 뭐 이론도 많지만 굉장히 복잡 하다고 뭐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명상이라는 개념이 혼돈의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뭐 종단에서 추진하는 선명상의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명상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접근을 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좀 약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마음과 몸과 모든 부분을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은 내가 몸과 마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명상의 개념이 조금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습관에 의해서 이제 치유가 안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부분, 카운셀링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명상에다가 카운셀링 부분을 좀 넣어서 명상 상담사로 이렇게 조금 변경을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교육 체계를 이렇게 좀 만들었고

0: 부처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포교사분들은 생업 활동하랴, 또 가정 활동하랴, 거기서 이제 짬을 내 가지고 전법포교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당신의 소중한 휴식 시간도 그렇게 내려놓고 생업 활동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짬짬이 포교 활동을 해주신 게 우리 포교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마음이 더 소중하고 더 값진 것 같다. 참 저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놀고 먹고 쉬는 시간도 부족할 텐데 그 시간에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주시는 포교사분들이 참 값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포교사 1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 포교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느끼신 바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었으면 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이 뭐 시대가 발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종교 인구가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시대라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 포교사들도 실질적으로 그 정체가 돼 있는 불어나지 않고 정체가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포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그 불교 대학을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 포교사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 대학은 각 사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사찰에서 불교 대학을 운영하지 않으면 포교사는 양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도 나름대로 뭐 포교사단에서 불교 대학을 운영해 볼까 뭐 이런 생각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포교사 대학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양성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드는 게 저희들의 어떤 생각이었고, 또한 종단에서 생각하는 포교사들이 승가 단체는 아니지만 승가 단체의 역할을 할수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방향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저기 포교사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또 화합하고 하는 길에 마음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예, 일단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교사 단장으로서 앞으로 포교사의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저는 포교사 활동이 부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뭐 그런 포교사 활동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삶이 좀더 가치 있게, 자기의 삶이 조금 더 성숙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포교 활동보다는 내가 고민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포교사 활동의 어떤 그런 그 방향성과 가치관을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0: 예. 인생 키워드 이세 가지 질문 중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키워드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교사님이 생각하는, 강일수 포교사님이 생각하는 포교란 무엇인가요?
1: 포교다. 이러면 부처님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 또 이렇게 생각할 수
0: 아,
1: 있겠습니다.
0: 찾아가는 것. 예.
1: 단순히 부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렇게 접할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루고 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포교의 방법이지요. 물론 그걸 실천하는 분들이 뭐 승가단체에게 있습니다마는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같이 갈수 있는 사람을 동반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0: 예.
1: 그러면은 그 길

0: 때는 포교라는 대전제가 있고, 그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확장성이 있지요. 그렇다면 포교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방향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곳, 거기 곧 포교 현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평생 이 전법포교의 길을 묵묵하게, 우직하게 걸어오신 우리 강희수 포교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무엇인가요?
0: 저는 특별한 경전을 이렇게 뭐 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일상 생활에서 또는 사찰에서 하고 있는 금강경과 천수경을 주로 이렇게 합니다. 다른 경전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강경과 천수경을 뭐그 문화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결집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제일 나중에 나온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서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전 부분들도 마지막으로 정리가 돼서 나온 부분은 금강경과 천수경 이런 뭐 요약본이라 할수 있으나 짜짓기라고 할수 있으나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고 틀고의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많이 하고 많이 의식에 쓰이고 모든 부분을 할수 있는 의식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할수 있는 부분이 천수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 특징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우리 그 삶의 방식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 방식을 따라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경전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토크쇼 카피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희수 포교사 단장님, 카피란 무엇일까요?
0: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가피는 꾸준함에서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 지혜, 지식 이런 걸로 아르마리 이런 부분으로 어떤 거를 선정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어떤 지속함 속에서 부처님 법이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로서 꾸준하게 부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추진한다면은 부처님의 가피는 내 삶을 정리하는 그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덜어 널리 베풀어도 한순간도 미련을 남겨 후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벗을 만나 피안에 이르러 즐거우리라.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기쁨에 따라서 보시한다. 다른 사람이 얻은 음식과 음료를 시기하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삼매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을 박멸하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제거한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삼매를 얻는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생각조차도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죠.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조종 통제하기가 어렵죠. 내가 어떻게 막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아지는 게 아니죠. 그냥 인연따라 생각이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 뚜렷한 맥락이 있거나 인과가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나타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인연따라 마구잡이로 불쑥불쑥 일어나잖아요. 내가 감당이 안될 때도 있잖아요. 도대체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왜 일어났지 싶을 만한 생각들도 일어나고, 또 때로는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 나는 전혀 원치 않는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그 인연이라고 해서, 연이라는 게 수없이 다양한 이유로 연이 일어난다 그래요. 뭐 보통 대표적으로 사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연,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발아한다라는 뭐 이런 연도 있을 수 있고, 또 증상연이라고 해서 씨앗을 심고 나면 그 옆에 그 물을 잘 줬는지, 흙의 토양은 어떤지, 뭐 비가 잘 오는지.

무궁무진한 인연에 의해서, 온갖 인연에 의해서 그냥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일어난다면 그 생각이 뭔가 밑에 이렇게 가라앉았던 생각들 가운데 혹은 오래 반복됐던 생각이나 어떤 내 안에 이렇게 가라앉았던 어떤 생각들이 꿈을 꾸게 되면 이렇게 잠시 가라앉아 놨던 거라든지 강렬한 인상을 미쳤던 거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 이를테면 꿈속에서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나듯이 맥락도 없이 뜬금없이 막 일어나듯이 꿈속에서는 꿈의 이야기가 이유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냥 다양한 꿈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듯이 꿈이 왜 그런 꿈이 올라오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중생의 분별심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꿈을 하나 꾸고 나면 꼭 그게 무엇일까를 분별하려고 해요. 알려고 해요. 중중무진 연기라는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는 건 모든 게 인연 따라 생겨나요. 꿈속의 내용도 인연 따라 생겨나는데 어떤 인연으로 생겨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벌어지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르마리 분별심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진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고통도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리는지, 저 옆에 사람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일이 잘 풀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승진을 했고 어떤 사람은 승진을 못했어요?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이 분별심이 앞서요. 그래서 분별심이 알려고 해요. 그래서 그 승진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뒷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쟤는 어떠어떠해서 붙은 것 같고 나는 어떠어떠해서 떨어졌을 거야. 때로는 아상이 개입돼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죠. 쟤는 아마 분명히 윗사람한테 압을 했을 거야. 나는 그런 거안 하니까 이렇게 떨어졌잖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확히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정확히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분별심은, 중생의 분별심은 늘 알고 싶어 해요.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삶이 불가사의하다는, 불가사의, 사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그것을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참을 수가 없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자기 해석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요. 세상을. 우리 편리한 대로 정치인, 이 특정 정치인이 마음에 드니 마음에 안 드니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마음에 드느니 마음에 안 드느니, 어떤 사건이 좋은 일이니 나쁜 일이니, 나에게 도움이 되느니 도움이 안 되느니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없어요. 나는 그때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린 일일 수도 있죠. 이렇게 중중무진 연기로 펼쳐지는 이 삶이라는 것은 그냥 신비예요. 신비. 신비가 뭐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생은 분별심으로 분별심의 습관을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 게 맞다고 고집까지 부려요. 내가 알게 된게 맞아 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필 이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남편을 만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을까요?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왜 이 아이가 나의 자식으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 수많은 집들 가운데 하필 그 집이 내 집이 됐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냥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지, 받아들여져 있을 뿐이지. 근데 그걸 알려고 해요. 그러면서 섣부르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이 없어서, 복조가리가 없어서, 나는 원래 운수 자체가 재수가 없어. 그렇게 남편 복이 찌질하게 없잖아. 나는 남편 복이 없다고 딱 정해요.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럴 거야, 저래서 그럴 거야.
혹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섣부르게 자기 혼자서 규정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내가 1년 전에, 한달 전에, 일주일 전에 어떤 나쁜 짓을 했잖아. 그 과보를 받은 걸 거야. 이런 식으로. 모르면, 모르게 두면 되거든요. 아는 척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속 편해요. 인생이 편해요. 왜? 어차피 알수 있는 게 없구나. 무심하게 삶을 살면 되거든요. 근데 아는 척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난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괴로워. 왜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된다고 자기가 정해놨으니까 그런 거죠. 쟤는 나보다 더잘 나가니까 괴로워. 왜 쟤를 그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저 사람을 꼭 집어서 나보다 잘 나간다고 비교할까요?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을 타깃으로 잡은 거예요.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처럼 삶의 모든 것을 분별심은 알려고 하고 알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식대로 알아야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꿈은 어때요? 생각도 뜬금없이 일어나듯이 인연 따라 일어나듯이, 근데 그 인연을 다알수 없듯이

그 심리학에서는 뭐 무슨 프로이트니 뭐 융이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학 하는 분들은 본인이 자고 나면 매일같이 꿈을 받아 적어요. 꿈을 잊어버리기 전에 눈 뜨자마자 팍 적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몇날 며칠 동안의 꿈을 막 돌려서 해석하고 그러면서 그 보편적인 해석을 이렇게 약간의 정형화 시켜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몽을 해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심리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보는 도구로 쓰기도 하고 그러더란 말이죠. 뭐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석하는 삶에 대해서 내 식대로 해석하는 게 어느 정도는 타당하잖아요.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걸 제가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온전한 것은 아니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죠. 그러니 꿈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 꿈이 왜 일어났는지를 해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분별망상만 더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절에 와서 무슨 꿈을 꿨어요? 스님 해몽해 주세요. 이러면 절에선 주로 뭐라 그래요? 꿈인데. 아, 현실도 지금 먹어 죽겠는데, 현실도 놓아버리라고 하는데, 꿈을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현실의 분별도 놓아버려야 되는데, 꿈의 분별을 또 붙잡으면 되겠느냐? 놓아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거기 공연이 붙잡아서 해석해서 좋다고 해석하거나 나쁘게 해석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근기가 그이 말을 이해를 못할 만큼의 근기가 너무 낮으신 분이다. 그러면 그냥 대충 좋게 해석해 주죠. 분별하지 않고 내려놓으란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차피 마음 낼거 좋게 마음 내라 하는 마음으로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거를 취하는 게 낫다 하는 상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줄수 있겠죠. 근데 진실은 그 어떻게 꿈 해몽을 할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꿈에 대해서 이렇거니 저렇거니 하면서 해석하고 나면 그 해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꿈 자체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꿈은 우리를 괴롭게 할수 있는 아무 이유가 없죠.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났으니까.

남쪽에서는 이 조계의 보림사에 계신 해능 스님이 뭘로 깨닫는 돈교를 설하시고, 북쪽에서는 이제 둘다 오조 스님의 제자죠. 신수가 점교, 점차적으로 갈고 닦고 오래 앉아서 뭐 마음을 끊고 분별을 쉬고 오래 앉아 좌선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갈고 닦아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취지의 이제 점교, 이런 취지를 점교라 그래요. 그리고 몰록 법문을 듣다가 문득 깨닫는다. 이것을 이제 돈교라고 불러요. 이렇게 남쪽에서는 돈교를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고 북쪽에서는 신수 스님이 점교를 말씀하시니까, 이걸 공부하는 스님들 입장에서나 공부하는 공부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누구 말이 정통이지?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죠. 육조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법은 본래 하나의 근본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다.

그러나 신수를 따르는 대중들은 종종 신수 스님을 따르는 대중들이 종종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남종의 조사는 해능 스님을 말하죠. 남종의 육조 해능 조사는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대단한 가르침이 있겠는가라고 비난하였다. 육조 스님은 글자도 못 읽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나무꾼 하다가 그냥 와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정식적으로 스님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정식 수계를 받기도 전에, 오조 스님이 육조라는, 요즘 말로 하면은, 20대 청년이 절에 들어와가지고, 행자, 더봉머리 행자로 살고 있는데, 행자 생활하는데 갑자기 종정 큰스님께서 행자를 불러가지고, 얘기 나눠보니까 이게 도의 안목이 있어서, 다른 스님들한테는 도의 안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행자한테, 너가 종정이다. 이렇게. 종정을 준 것과 다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거예요. 선은 이렇게 파격이에요. 모든 격식,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모든 격식, 이런 것들을 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육조 스님 뭐, 아, 듣자 하니까 문자도 하나 모른다는데, 제대로 스님 생활도 안 했다던데, 제대로 법을 전할 수가 있겠나? 법을 알고는 있겠나? 깨달았겠나?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신수 스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수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남쪽엔 해능, 북쪽엔 신수 이렇게 얘기한 경쟁자 비슷하다고 남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일반인들 같으면 원부들은 동조를 하거나 이럴 수 있었겠죠? 근데 신수 스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육조 해능 그분은 한참 몇십 년 후배란 말이에요. 본인보다 몇십 년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승 없이 지혜를 얻어서 최상승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분이시니 나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자기 공부를 인정하고 그분의 법을 인정한 거죠. 왜또 본인의 스승이 인정했으니까 본인도 인정하는 것이죠. 또 나의 스승이신 오조께서 친히 의발과 법을 전해 주었는데 어찌 그것을 헛되다고 할수 있겠느냐? 그거는 스승을 헛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나는 한스럽게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그 육조 해능 스님을 만나 뵐수 없는데도 수행자로서 참 가야 하지만 못 가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은혜를 입고 나라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량을 일구고 있으니까 참그이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찾아가서 법을 묻지 못하는 것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허망할 뿐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조계로 가서 육조 해능스님을 찾아가서 공부를 마치도록 해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다는 거죠, 신수 스님이. 뭐 이게 역사적 사실 뭐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뭐 어떤 분들은 육조 스님 육조 단경이니까 육조 스님 띄우려고 이렇게 한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이럴 수 있는 뭐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신수 스님이 이랬다 그래요.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에도 보면 이렇게 육조 스님의 법에 대한 안목을 높이 평가했다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런 분이셨다고 그래요. 다음 지성비구 부분인데요. 이 신수 스님의 일화가 이어집니다. 신수는 이제 지성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자기 제자 중에 그 지성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인지, 그가 이게 법이라 생각하면서 쥐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 허망함을, 그 삿됨을 깨뜨려주면 진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로 드러낼 수 있는 진리가 없어요. 타사현정이라고 해서 삿된 거를 깨뜨려주면, 삿된 분별망상과 잘못 공부한 것을 깨뜨려주면 본래 있던 바른 것, 바른 진리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하면서 어떤 오해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마 물어보고자 하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 스승은 어떻게 대중에게 법을 보여주느냐 그랬더니 지성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쉬고 고요히 관하고 오래 앉고 눕지 말아라. 오래 앉고 눕지 말아라. 이게 장좌불화예요. 장좌불화 해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도 제가 어릴 때 많이

나쁘다 분별도 해야 되고 할거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끊어없애는 게 가능하느냐 말이죠. 해보니까 가능하냐? 가능하지가 않아요. 끊어없애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끊어없애도 안 돼요. 끊어없애면 어떻게 법회 끝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분별이 없으면 내가 무슨 동몇 사는지를 알아야 집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분별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마음을 끊어없애거나 마음을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요히 관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고요히 관하라 이런 말은 누구나 하잖아요. 저도 하고 막 모두가 관하라 이런 말안 하는 게 없잖아요. 중도, 지관, 멈추고 보라, 지관, 그 관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관은 관을 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분별을 멈추면 내가 애써서 하는 관이 아니라 본래 있던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너의 본성인 관이 본래부터 늘 있었구나라는 게 확인된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억지로 관하려고 애써야 관 되나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관해지잖아요. 내가 억지로 애써서 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에서는 절관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관을 해라 하고 또 절관을 하란 말도 해요. 왜 관에 치우친 사람,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절관, 관을 끊어라고 하고 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관의 중요성을 또 설하기도 하고 그 말은 뭐예요? 주었다 뺏었다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 가르친 법문은 주었다 뺐다, 뺏었다. 이걸 자제하게 할수 있어야 올바른 지혜로운 법문이에요. 이파자제이래요. 세웠다가 파,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할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에겐 좋은 걸 주고 거기 또 좋다고 거기 집착한 사람에겐 그걸 또 빼앗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 가르침은 삼구법문 이런 표현을 써요. 처음엔 좋은 걸 주고 입구에서 좋은 걸 뺏고 그랬을 때 진짜 좋은 게 삼구가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되 함의 없이 해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함의 없이 해라. 집착 없이 해라.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게 다이 삼구법문을 아울러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함의 없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분별망상을 끊어없애라는 게 아니고 끊어없으면 못 살아요. 끊어없애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써서 잘 살아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본성을 바르게 보면 어때요? 그 마음은 실체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잠깐 생겼다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 생각이 정해진 실체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진실인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고 인연 따라 왔다가 가고 여기 기준에 맞추면 옳은데 저쪽 기준에 맞추면 틀리기도 하고 뭘딱 정할 수 있는 고정된 진실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뭔가 분별망상 일어날 때그 분별망상의 본성이 공하다라는 사실에 깨어 있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일으키면서도 그 생각에 속지 않게 돼요.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필요할 땐 생각을 다 쓰지만 그 생각이 허망한 줄 아는 자리에서 그걸 쓰는 거예요. 자유자재하게. 그러니까 즉 기존의 중생일 때는 생각의 노예가 돼서 생각에 끌려다니는 존재였는데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필요에 따라서 생각을 마음껏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에 굴림을 받지 않아요.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필요할 때 생각을 마음껏 쓸수 있다.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낼수 있어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낼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서 분별을 끊어야 된다. 마음을 쉬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거기 머물러 집착하게 돼요, 수행자들이. 아, 생각을 끊어 없애야 되는구나 해서 앉아가지고, 가보자 틀고 앉아가지고 한 시간 내내 생각 일어나는 걸 관해요. 아,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관하고, 관하고 나서는 그 이걸 끊어 없애요. 또 그 다음 순간 뒷생각 따라 올라오는 걸 또 관하고 끊어 없애고, 이거 이러고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 관찰하고 그 관찰한 생각 끊어 없애고 생각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옛날에 수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하기를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육조 스님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봐도, 그 30년 안 해봐도 알아요. 옛날 스님들이 그거, 이 수행의 도 같은 스님들이 30년 해봤거든요, 미리. 해보니까 아니다. 그거 가지고 깨닫지 못한다고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스님들이. 당장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선정주의도 해보고 고행주의도 해보고 6년 동안 해봤는데 그거 아니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신신당부한 거예요. 고행주의, 선정주의는. 그거 하지 말라고 중도하라 했잖아요. 중도하라고. 중도가 뭐 하는 거예요? 중도의 어떤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선정, 좌선, 뭐 염불, 독경, 대비주, 뭐 온갖 수행은 모양이 있죠. 대비주 하면 이러고 앉아가지고 대비주 막 외는 모양이 있잖아요. 좌선 이러면 앉아가지고 턱 이러고 있는 모양이 있잖아요. 염불 이러면 막 합장해서 염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염불하는 모양이 있고, 삼천배 이러면 삼천배 하는 모양이 그림 그려지잖아요, 대번. 근데 중도는 그림 그려지지 않지 않아요? 중도는 어떤 특정한 모양이 없지 않아요? 그게 중도예요. 어떤 모양도 따라가지 않아요, 중도는. 네, 어디에도, 어떤 모양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도 멈춰 있지 않는 거예요. 무주법,

북한 같은 데도 어때요? 어떤 시대적 통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념 같은 것들이 사람을 가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똑같이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누가 나보고 강제로 이걸 해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벗어나게 되겠다는 뭔가 열망이 응축돼 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그걸 옳다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약도 없어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좀 다른 설명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TV를 여러분들이 후원

제어하라. 마음이 두렵기는 독사나 사나운 짐승이나 원수보다 더해서 큰 불길이 타오르는 것도 그것에 비길 바가 못 된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파타차라는 부처님의 위로와 격려에 눈물을 닦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의지처로 삼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타차라는 발 씻은 물을 흙바닥에 흘려보내다 어떤 물은 금방 땅으로 스며들고 어떤 물은 조금 멀리 흐르다 스며들고 어떤 물은 더 멀리까지 흘러가다 땅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고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머무는 기간에 길고 짧음이 차이가 날 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요. 사랑하는 세상에 머무는 기간에 길고 짧음이 차이가 날 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덧없음의 이치를 절감한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을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묘사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씻으며 물에 비친 나를 보다가 발을 씻은 물이 땅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로 인해 훌륭한 말처럼 마음이 집중되었다. 나는 등불을 들고 숙소로 들어가 잘 곳을 찾아 침상에 앉았다. 심지를 잡고 등불을 낮추었을 때 등불이 꺼지듯 마음이 해탈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한 파타차라는 모든 번뇌가 다한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에 밴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요.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간문을 통과

뭔가 이렇게 뭐야 저 버마라든가 이런 데랑은 우리랑 굉장히 많이 좀 달라요. 사실은 격식도 굉장히 많고 계율도 많고 뭐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현재 전 세계로 따지면 선불교적인 요런 풍토 하나,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라든가 스리랑카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급적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2000년 전 전통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게 따르는 전통. 또 하나가 티벳 불교. 티벳에서 나왔던 불교. 이렇게 아마 크게 세 가지 조류인 것 같고,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영향이 커가지고, 예. 이 동아시아 중심의 한국, 중국, 일본 중심의 선불교, 그 다음에 티벳 불교를 좀 강조하는 분들, 그 동남아 쪽에 가서 뭐 위파사나 수행이라든가 뭐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하나 의식을 집중하는 거, 이렇게 걸을 때 그렇게 걸으면 마음이 굉장히 밝아져요. 뭐 이렇게 아, 발 들었다, 걷는다, 내딛는다 이렇게 안 걸어요, 우리는. 이렇게 걷잖아, 황망하게. 근데 그렇게 걷다 보면 마음이 쫙 가라앉는다고요. 근데 그런 전통이 수행 전통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위파사나 뭐 비파사나 이런 거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면 가장 핵심적인 그 어떤 입장이나 가장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굉장히 라디칼하고 근본적이고 그 2000년 전 수행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인도적인 어떤 수행법들 요런 걸로 이제 불교가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철학자의 입장에서 딱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그 어떤 입장이나 가장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굉장히 라디칼하고 근본적이고 어찌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종교에서 거의 벗어나는 지경까지 간거 아닌가 생각하는 게 동아시아 선불교의 전통이거든요.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 내가 주인 되는 방법들,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는 그 전통이 같이 지금 우리가 사찰에 가면 같이 있죠. 저기 이제 불상이 있고 그게 시타르타든 미륵불이든 나는 그 사람은 아니에요. 나한테는 경배의 대상인 거야. 그렇게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 이러면 종교적인 게 커지고 그게 아니라 경배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부처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강하게 가다 보면은 종교적인 측면은 굉장히 약해지죠. 그러니까 제가 간혹 얘기를 하잖아요. 사찰에 가다 보면 인사처럼 스님들이 성불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불하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사실 스님

사실은 이 철학자로서 지금 우리 무문간의 화두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예, 그러면서도 왜 철학자인데 저 강신주가 자꾸 불교라는 종교를 건드리나, 라고 하면은 부처를 숭배해야 돼. 그래서 부처한테 은혜를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 뭐 49제도 지내야 돼.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 전생이니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좋아서 그거를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선불교 정도 오면 불교가 아주 노골적으로, 예,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이 전통적인 방법인데. 보통 불교에서 이제 개정해라는 말을 많이 상투적으로 쓰는데, 계율, 이게 계율이고요. 정의 참선. 그 다음에 해가 이제 지혜할 때 해자예요. 요세 가지. 요거가, 우리 여기 화면에, 여기 스님 보이시죠? 저건데, 참선? 뭐라고 해야 되나? 명상? 명상? 저 스님들이나 참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간혹 해봐요, 저는. 근데 저게 뭐냐면, 내가 보는 거예요. 내 느낌에 집중을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보이느냐. 내가 진짜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참선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냥, 외워. 군대라고 그러면, 이런 군대의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따라. 그러면은 하면 되죠. 그런데 참선이 왜 들어오냐면, 부처가 얘기했던, 스님이 얘기했던, 철학자가 얘기했던, 부모가 얘기했던, 이게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 이꽃 예쁘지? 이게 무상하다. 이게 무상해 보이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그 시타르타가 아난이라는 제자한테, 야, 꽃들은 저 무상한 거야, 영원하지 않아, 외워. 이게 아니라 아난한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난아, 이꽃 무상하지? 아난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네, 무상합니다. 이때 네, 무상합니다는 아난이 평가하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명상, 정이라고 하는 영역은 어떻게 보면 1인칭이 되는 경험을 하는 거야, 사실은. 나로 집중하는 거죠. 최소한 참선을 하게 되면 내가 나로 보는 거야. 아, 세상에 이 꽃은 예뻐. 그럴 때 우리도 유행에 따라서 이꽃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유행에 빠지잖아. 그래서 10년 주기로 어떤 패션 아이템을 봐도 변하잖아. 이렇게, 그쵸? 나는 그때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유행에 빨, 이렇게.

아주 촌스러운 옷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해맑게 너무 고운 옷 입고 아, 옷 이거 입고 나왔어요 이러는 분들이 자기가 이쁜 옷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나로 느끼고 나로 판단하는 것 참선이라는 걸 제대로 하면 그게 가능한 거죠. 참 웃기죠. 혼자 있는 거잖아. 참선하면 아무도 못 건드리죠. 스님이 참선하고 있는데 나 왔어. 스님 저 왔어요. 이러지 못하죠. 왜 안 건드릴까? 저거 스님이 자기 자신으로 1인칭으로 스님 자신

네가 진짜로 이 꽃이 예쁜지 뭐 예쁜지 남들이 예쁘다고 그래서 내가 시타르타가 무상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무상해. 무상해. 무상해. 아이한테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억지로 말 시켜서. 사람은 다 죽는다. 이거 가르쳐 줄 수 있죠. 그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할머니 죽지? 그러면 나 죽을 수 있어. 그렇죠? 할머니 죽어. 애 떠들 수 있죠. 할머니 죽어. 할머니가 가르쳐 줬으니까. 진짜로 그걸 느낄까? 할머니도 더 나이 들어가면 쭈글쭈글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이한테 물어보면 할머니 나중에 어떻게 돼? 그럼

그러니까 그게 뭐 내 아래 있는 부처로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가지도 마세요. 그냥 나로, 그냥 나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보면은 습관이 돼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 나로 깨어나 본 적 있어요? 잠 잘 때까지 자다가 이제 일어나야지 이랬던 적 있냐고. 그리고 저녁에 잠 잘 때 몇 시 되면 자죠? 아, 이제 여기 습관도 되고 뭐 기타 등등 일도 있으니까. 잠 안 오면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보면 당혹스러워.

것들이 어쩌면은 계속 불교 전통에서 발전시켜 왔었던 경험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참선을 신비적으로 보지 말자. 저 상태는 나로 돌아가는 어떤 경험들, 그런 경험이다. 때때로 나의 호흡에만 한번 집중해봐도 도움이 돼요. 화날 때, 숨쉴때 있죠? 우리 숨 의식하지 않잖아요. 근데 누워서 그냥 이렇게 해봐요. 그냥 앉아서. 들어오네, 나가네만 해봐요. 아, 돌아보니 나의 숨인데 신경도 안 썼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나로 있는 경험들이 늘어나는 거야. 남들 쫓아서 호흡이 가빠지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냥 앉아서. 별로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 코로 공기가 빠져나가네. 들어오네. 말할 필요는 없이. 세상이 굉장히 신기해지고. 아, 숨 쉬는 걸로 살아간다라는 것도 알고, 막 발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죠. 학교에서 배웠고, 뭐, 이거는 이거야, 주식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랑 완전 달라요. 야, 그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세상의 이치, 1인칭이 아닌 경험들. 그러니까 1인칭의 경험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건 나니까 할수 있는 경험들, 이걸 많이 늘려야 된다. 진짜 이쁘다고 내가 평가해야 된다. 내가 그리 느끼고 내가 좋아해야 된다. 어머, 이 미술가가 유행이래. 그럼 전시회장에 우르르 가고. 어머, 이게 유행이래. 그럼 이렇게 가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경험들이 어쩌면은 첫 출발. 내 혀를 내가 못 지켜주면 내 혀는 누가 지켜줘? 내 혀는 그집 세프의 혀인가요? 세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혀인가? 그거 아니잖아. 내 혀잖아. 요런 느낌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고, 시작하면서 갑자기 딴소리를 했어요. 저 참선 정의라는 경험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힘들죠? 세상의 주인이 된

소녀의 몸은 거기에 누워서 있었던 거야, 산 채로. 그러니까 혼이 분리가 돼서 왕주라는 남자를 천녀가 쫓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돌아와가지고 그 혼이 천녀의 몸에 들어와가지고 뭐 다시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요게 그 당시 중국에서 유명했나 봐요. 당나라 시절에 뭐 사랑 얘기도 있고 뭐 뭣도 있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스토리 가지고 물어본 거야. 지금 오조화상이 스님에게, 어떤 제자 스님이죠, 뭐 학인 스님에게 물어본 거야. 야, 천녀가 자신의 혼과 분리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게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인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천녀 자기 집에 누워 있었던 그 천녀의 몸과 왕주를 쫓아간 혼 중 어느 게 진짜인가라고 물어본 거예요. 요 얘기는 야, 이렇게만 물어본 거예요. 그냥 어느 게 진짜죠? 이게 이제 화두스럽지 않아요? 어느 게 진짜지? 그 이상해. 느낌적 느낌에는 사실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동아시아 특유의 현실 감각들 있잖아. 그 스토리 이용기에 따르면 혼이 와서 천녀의 몸에 깃들어서 천녀가 깨어나서 왕주는 천녀의 혼과 몸이랑 같이 사는 걸로 끝나. 요 스토리로 따지면 몸이 중요하다라는 느낌적 느낌이 들어. 혼이랑만 같이 사는 건 뭔가 하자가 있는. 그리고 이야기를 보면 왜 다시 돌아오겠어? 왜 혼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몸에 들어와서 깨어나겠냐고.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도 혼이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엔 좀 찜찜하죠. 혼이 중요하면 다시 뭐하러 돌아와? 그냥 살지. 근데 이 스토리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조는 혼이 빠져나갔는데, 혼만 가면은 정신이 빠져나간 거니까 혼이 제일 중요한 거지. 천녀의 정신은 왕주랑 같이 있었으니, 그쵸? 근데 사실 그 순간도 천녀의 몸은 있었단 말이야, 살아서. 시름시름 헤맸겠지만, 죽도 먹이고 이랬겠지만 살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복잡해요. 그래서 요 얘기가 유행을 했나 봐. 그래서 오조화상이 제자들한테, 아니면 우리한테 문제를 던진 거예요. 분리

불린다. 불이 새똥으로 인해서 타게 되면 새똥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왕겨로 인해서 타게 되면 왕겨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쓰레기로 인해서 타게 되면 쓰레기불이라고 불린다. 모닥불, 잠작불, 섣불 기억나시죠?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모닥불이 있어요? 모닥불을 아까 이 경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무 조각으로 탄다 라고 그랬으니까 나무 조각이 없는 모닥불이 있나요? 없잖아. 나무 조각이 있어야 모닥불이잖아. 섭에 붙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섭불에 섭이 없으면은 불도 없죠. 이게 시다르타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에요.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그런데 이 다제라는 다제경이라고 왜 불렸냐면 왜 이 한자로 왜 다제니 차제라고 사티경이거든요. 다제경이 사티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다르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의식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라는 문맥에서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불비호가 나온 거야. 요거를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죠. 불이 있나요? 모닥불이 있잖아요. 대나무에 불이 붙어도 대나무 있죠? 대나무랑 장작을 다 제거해서 불이 있나요? 불이 있나요? 불 없죠? 불 없습니다.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불이 있어요? 불이 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연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연료가 섭이든 새똥이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겨든 섭이든 쓰레기든 간에 그거를 떠나서 불이 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연료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연료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불이 무언가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불도 있어야 되고 연료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사람한테 비유를 해보세요. 천녀의 지금 이 이야기에 매치를 한번 시키시면 불교 전통은 어떻게 보는지가 나올 거야. 이게 흐름이. 여러분들의 정신이 있고요. 저도 정신이 있습니다. 이 정신을 불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강신주라는 몸뚱이가 연료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 내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불인 거야. 더 이상 내 몸이 안 움직이고 작동을 안 해. 그럴 때내 정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야. 그때 어딘가 있을 거야. 강신주의 정신은 어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야. 강신주의 정신은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되면 다시 윤회하고 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모닥불은 나무 토막에서 자라는 불입니다. 어딘가 있을 거야. 강신주의 정신은 어딘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야. 강신주의 정신은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되면 다시 윤회하고 뭐 어떻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모닥불은 나무 토막 에서 자라는 불입니다. 섣불은 섭에서 자라는 불입니다. 섣불의 이 불과 모닥불의 이 불은 다른 불입니다. 근데 이걸 같게 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다른 거야. 사람마다 불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불.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선불교가 의외로 강력하게 초기 경전 있죠. 시타르타의 초기 말을 기록했다라는 아함경이라든가 니카야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스리랑카 쪽 발리어로 보존돼 있는 글이 니카야죠.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썼었던 말로 보존된 건 없어요. 이 경전도 다 그렇게 시작해요. 여시암은 나 시타르타한테 이렇게 들었노라, 이와 같이 들었노라라고 시작을 하는 거야. 아함경이든 니카야에 대해서 선불교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까 읽었었던 구절들 다시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봐요. 시타르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티라는 애가, 아, 불 자체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장작과 연료와 상관없는 불은 있습니다. 그것이 윤회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들었던 시타르타 제자 중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사티가 하고 다닌다, 다제가 하고 다닌다 그랬더니, 야, 불러라. 그래가지고 설법할 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불이란 그 연료에 따라서 이름 지어진다. 불이 장작으로 인해서 타게 되면 장작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나무 조각으로 인해서 타게 되면 모닥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섭에 의해서 타게 되면 그때는 섣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새똥으로 인해서 타게 되면 새똥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왕겨로 인해서 타게 되면 왕겨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쓰레기로 인해서 타게 되면 쓰레기불이라고 불린다. 왕겨랑 쓰레기랑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불도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 연료라는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몸뚱아리를 떠난 정신이 있다?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조화상의 질문이 재밌잖아. 유행한 거예요. 저거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예. 네. 오조화상은 이렇게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소설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얘들아, 네가 네 스스로, 너 1인칭 너로, 진짜 너 자신으로 혼이 분리된 걸본 적이 있느냐? 어디서 들은 얘기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혼은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얘기 들은 거죠. 이홍기 같은 글들을 읽는 거죠.
전설의 고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울 때 있잖아. 그 무서움의 기원이 뭔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던 것, 어디서 봤던 것들. 내 경험이 아니라. 진짜 그럴 때 거기 앉아가지고요. 저 산길 돌아가면 무서울 것 같아. 그러면 앉아서 내 호흡 소리에 집중해서 내 감각을 살려서 내 느낌을 살려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다 구성한다고, 잘못 생각해서. 그래서 오조화상이 스님에게 물어보았대잖아. 천녀가 자신의 혼과 분리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게 어느 게 진짜인가? 집에 머물러 있던 그 몸뚱아리가 진짜인가? 예. 아니면 그 왕조라는 그 남자를 쫓아갔던 그 혼이 진짜인가? 여러분도 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질문이 잘못됐다. 질문이 잘못됐다. 이야기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저런 이야기가 주변에 떠돌고 있어요. 죽어서도 어떻게 뭘 받을 거야? 이런 얘기들 많죠. 보험의 논리서부터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대해서 네가 뭐 이렇게 어떻게 되면은 행복해질 거야. 뭐 모든 논리들이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럴 정신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이홍기 아닌가요? 대부분 다 책들이 이홍기 아닌 책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불안하게 만들고 잘못 분류하고 나누고 이상한 질문 던지고 혹하고 그럴 때 시타르타나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귀신을 본 적이 있느냐? 맑은 정신에서. 머릿속에 귀신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헛개비를 보는 거 말고요. 진짜로 네가 가장 건강한 상태에서 너는 귀신을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참선 별거 아닙니다. 1인칭이 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시타르타 얼마나 친절해요. 쓰레기뿔, 이건 쓰레기뿔이란다, 이건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뭐라고. 다 얘기하잖아. 이 불들을 제외하고 너는 불들을 본 적이 있느냐? 연료가 하나도 없는 불들을 본 적이 있느냐? 모닥불이 있으니 그 나무가 연료라고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불이 끝나면, 불이 꺼지면요. 더 이상 그거는 장작이라고도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런 것. 그래서 어쩌면은 이홍기라는 얘기, 조롱일 수도 있어요. 문학의 형태든 종교의 형태든 얼마나 많은 이런 이상한 담론들을 만드는가. 그리고 자기가 경험, 꼬맹이들을 왜 겁나게 하냐고. 어렸을 때 유령 이야기, 귀신 이야기 왜 보게 하냐고. 저 옛날에 인디언들, 우리랑 이제 우랄 알타이어족이죠. 같잖아요. 그렇게 그냥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 귀신 얘기, 막 공포 얘기를 가르쳐 주질 않아. 그럼 그런 얘기들이 없으면 애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편안하게. 인디안 꼬맹이들이 막 바깥에 뛰어놀 때 귀신 있어. 이러고 살아요. 문명 발달하고 막 이랬었던 곳에 귀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 질문, 오조화상이 스님에게 물어본 저 질문은 이홍기라는 책, 우리 주변에 보고 있는 책들 같은 경우가 종교적이든 뭐든 다 이홍기 같은 책 아닌가. 저 스토리를 많이 보니 영혼이 분리될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중요해요. 뭐 이런 얘기 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그 사람의 땀 묻은 얼굴을 손을 내가 잡을 수 있느냐로 결정돼요.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이 땀에 젖어가지고 나한테 올때 나도 모르게 피한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냥. 대부분이 몸이다 얘기를 해줘. 뭐 그거 아시잖아요, 다. 같이 간다라는 거. 그래서 어쩌면 이 화두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화두죠. 천녀이혼. 예, 잘못 설정된 화두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혼이 중요해, 몸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들어가신 분은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 그래서 이 얘기로 툭 던지면서 제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오조화상이 재밌는 거지. 예? 시타르타의 저,
마하탕아 쌍키아 같은 책이에요. 다

자세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저 얘기를 했었던 걸 다 알면서 화두를 던지는 거죠. 또 질문하는 거야. 니들이 시다르타처럼 시다르타가 그리 봤듯이 너희들도 진짜로 네 자신의 입장에서 보고 있느냐. 네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장작과 분리된 불을 본 적은 없을 것이다. 우리 주변엔 모닥불, 섣불,

허공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며 험한 산 바위 속도 아니다. 죽음을 피하여 숨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느니라.

것도 아니다. 죽음을 피하여 숨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느니라.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마이준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2: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잘 안 하는데요.
3: 하지 마요. 하지 마요.
1: 쾌둥아. 와.
4: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3: 안녕.
4: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5: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1: 아, 얘 빼요. 재미없다.
5: 개성과 매력.
1: 쾌둥이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3: 더 누구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4: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한국학 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한국학 에세이의 지금 한국 선학이라는 부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선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 세상의 모든 건 깊어지면 선이 되고 마음을 담아서 무심이 되고 무념이 되면 선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이 내용들과 선을 연계시켜서 에세이적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보는 샬천미터 고봉정상이 14자가 있습니다. 14군데가 있죠. 제일 높은 대게 8,848m의 에베레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K2 칸첸중가 뭐 이런 아주 안나푸르나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고봉정상이 있어요. 히말라야의 네팔 지역하고 파키스탄 지역에 그다음에 이 중국과 티벳 경계선 라인 쪽에 이렇게 모여 있는 8,000m 봉오리가 14개가 있는데요. 그 고봉정상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등산을 해서 등정을 하는 그런 알피니스트 산악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이 화두 참선을 하고 이 공부를 하다가 이 향상구 공안 가장 어렵고 난해한 향상구 화두에 막혀가지고 이 갈 길을 헤매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해운정사로 찾아가서 진재 큰 스님과 법거량을 하고 향상구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구나. 한번 공부가 된 것 같아도 향상구에 막히면 아무것도 아니다. 더 고봉정상이 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서 갖가지 차별산매, 이 법신 변사라든지 이 그 법신의 경지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이 차별지, 차별산매를 두루 다 그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관문들을 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때에 저는 그 이 어몽길 대장, 우리나라의

똥이 있어서 이 주맥이 있는 데서 나오는 십사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위성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두 봉우리. 그래도 그게 8,000m가 넘기 때문에 정말 그 고생을 해서 동료 대원도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마지막 그이 마지막 봉우리까지 16자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향상궂 공안 14개와 나머지 법신변사 열애선을 포함해서 16개 봉우리를 상징하는 걸로 선문염송 요칙을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선문염송 강의를 BTN에서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영화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 어봉길 대장이 일화가 있었죠. 박무택이라고 하는 대원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같이 정말 고락을 같이 했던 이 대원이 에베레스트에 갔다가 정상 바로 아래에서 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 설맹이 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옆에 박무택 그 대원의 시신을 보면서 올라간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주는 걸 보고 그다음에 희망원정대라고 해서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시신을 수습해 오는 희망원정대를 꾸려서 갔던 적이 있었죠. 그것을 영화화한 것이 바로 이 히말라야라는 영화였죠. 황정민 배우가 어몽길 대장 역할을 하고 그렇게 했던 이 영화가 있어요. 그 굉장히 감동적인 그 희망원정대의 이야기잖아요. 그 영화에 이제 히말라야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넷플릭스에 요즘 나오는데요. Nothing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 영화도 굉장히 여러분 한번 넷플릭스에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4자 정복이라고 했는데 어몽길 대장은 이런 정복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러죠. 등정이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냐. 산신이 그 산에서 잠깐 정상을 올라갈 수 있도록 잠깐 허락해줘서 잠깐 거기에 갔다 올수 있는 것이지 정복을 한다는 말은 옳지 못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복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영화 제목은 맞죠. Nothing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뒤에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얘기를 좀 하면서 히말라야 14자 어떤 최고의 봉우리 8,000m 봉우리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참선 명상을 하는 것과 알피니스트들이 그 최고의 봉우리, 히말라야 봉우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동질성이 뭐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서 선적인 측면에서 이 등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몽길 대장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실제 이 장면입니다. 로프에 매달린 채로, 이 1년 동안 저 에베레스트 정상 바로 아래에서 박무택 대원이 저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정말 그 정상 가까이 가서 그, 이 박무택 대원을 이 수습을 해서 내려와서 기상이 악화돼가지고 그 돌무덤으로 해서 양지 바른 곳에 그래도 안장을 해드리고 내려오는 좀 감동 깊은 이야기가 바로 이 히말라야라는 영화의 내용이 되는 건데요. 참 우리는 이렇게 높은 정상, 그 위험한 정상에 왜 올라가느냐, 왜 등산을 하느냐, 결국 내려올 거 아니냐, 왜 올라가냐, 힘들게 왜 올라가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에베레스트를 등반을 했던 1920년대에 에베레스트 등반을 해서 실종돼서 세상을 뜬 조지 멜로리라고 하는 영국의 탐험가가 있어요. 산악인이 그런 말을 했죠. 산이 저기 있어서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 얘기가 이거예요. Because높은데 왜 올라가냐? Because it is there. 그게 있어서 간다. 산이 있어서 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뭐 굉장히 무심의 언어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이 저기 있어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1920년대 에베레스트 등정하다가 이제 실종이 됐는데 아주 1990년대 후반에 이두 명이 같이 올라갔는데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이제 뭐좀
지금 여러분 히말라야

해도 눈이 많이 녹고 있지요. 그래서 실종됐던 그 유해들이 찾아지기도 하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같이 올라갔던 대원이 카메라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대에 에베레스트는 첫 번째 등반 기록이 지금 전

제가 그때 2007년 무렵에 엄홍길 대회장이 이 16자를 등반하고 나서 딱 했던 그 얘기가 있었어요. 산에 왜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 서양인들은 산이 저기 있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 대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전생에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산에 가는 거는 내가 나한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동서양의 어떤 그 이 사유의 좀 다름입니다. 거기에 있으니까 간다. 나는 뭐 그렇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심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오직 그냥 마음 비우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여기는 말이죠. 아직까지 자타가 남아있어요. 자타가. 산이 저기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입산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산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화엄경에 입벗개품이 있어요. 입벗개했다 라고 했을 때 통연장자나 청량국사가 화엄경의 그 주석에서 뭐 입이라고 하는 걸 들어간다는 걸 뭘로 보니 이게 통이라 그래요. 통. 통하는 거라 그래요. 내가 있고 산이 있는데 내가 산에 들어가서 입산수도 하러 스님이 출가를 해서 입산수도를 하러 들어갔다. 입학식을 하는데 입학을 한다. 입실 제자가 되어서 방 안에 들어간다 했을 때 이 입이라고 하는 의미는 입산한다고 했을 때 의미는 내가 그 다음에 이 대상이 주객이 서로 능과 소가 서로 따로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가 된다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이요 산이 나요. 내가 학문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학문과 내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고 내가 화두를 들고 있는데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입벗개 품은 뭡니까? 선제동자가 처음에는 들어가는 바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벗개와 한 덩어리가 된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입이라는 의미에는 이렇게 통할 통자, 한 덩어리가 된다. 불의의 세계, 그 다음에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엄홍길 대장이 진짜 불자답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생에 내가 산이었나 봅니다. 내가 내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에서 설사, 거기에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나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because it is there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더 멋있는 말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명상 참선하는 분들의 선의 세계와 뭐가 다르겠느냐. 그 엄청난 그 고행을 겪어가면서 정상에 올라가는 그 인욕의 세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이겨내고 아상을 버리고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는 어떤 무념과 무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 그 히말라야 영화에 나오는 이 고봉정상에 이제 엄홍길 대장이 올라가서 자꾸 이렇게 보는 장면인데요. 저는 사실 출가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기도를 다녔어요. 우리 산하 대지를 많이 다니면서 등산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 학생들 신는 약간 구두 같은 거 입고 그냥 신고 그냥 책가방 메고 다니고 했는데 생 메고 다니다가 나중 가면 등산화 신고 스틱하고 막 이제 이 눈길을 말이죠. 아이젠에서 다니고 막 다니다가 이 암벽 등반하러 하기 바로 직전에 출가를 했어요.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거기에 산에 미치게 만든 건 북한산이었어요. 북한산은 한번 오르면 모든 이 등산로가 다 만나게 되고 12문을 거쳐가지고

수습으로 가려니까 야 나도 저거 배우고 싶은데 이 산악부에 한번 들어가 볼까 막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20대 대학교 다니고 뭐 대학원 다닐 때는 그만큼 산이 좋은 줄 몰랐는데 출가하기 전에 정말 기도 다니면서 산에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알피니스트의 어떤 그런 그이이그 전기 간행물 책 산이라고 하는 책도 사서 보고 막 열심히 그 보고 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분들이 왜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아까 그 영화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에 있는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게 안나푸르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마나술루고 뭐 이렇게 돼. 여기가 이제 네팔 지역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이 네팔 이 네팔 지금으로 보면 네팔이잖아요. 부처님의 룸비니에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안나푸르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나푸르나라는 곳이 좀 우리에게는 신성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파키스탄 지역이 있는데 여기 이제 K2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브로드 피크라든지 난가프라밭이라든지 난가파라밭 이런 이 8000m 고지가 이 파키스탄 쪽에 있고 이쪽에 이제 네팔 지역이 이게 티벳 중국 이쪽에 경계되어 있는 이쪽에 이제 또 엄청난 이런 그 8000m 고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북한산에서 그다음에 인수봉 암벽 등반하면서 북한산에서 훈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데 이제 8000m 고지에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에베레스트 정상의 쓰레기들이 이그 캠프에 베이스 캠프 같은 데 쓰레기도 많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상업화됐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좀 본질을 봅시다. 부정적인 걸다 일단 빼고 본질을 보시자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고봉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까지 한번 올라갔다 오려고 하는 열망이 생겼느냐? 저는 당나라 때이 왕지 안에 등관장루라는 시에 그 어떤 묘한 해답이

자연이 보여주고 있는 이두 구조를 통해 가지고 존재의 근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관장루라고 하는 곳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아요. 아주 저 강서성이기 때문에 바다는 뭐 구경도 못 해보는 곳이지만은 이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겠구나. 마치 바다로 들어가는 걸 보듯이 어디서 관장루라고 하는 누각에서 물이 흘러서 저이 물이 없는 곳까지 가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왕재안이라는 작가가 욕궁 천리목하야 천리를 다 보고자야 이 볼관자를 쓰지 않고 눈목자를 썼어요. 욕궁 천리목하야 천리를 다 보고 싶어서 욕궁 이게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욕궁입니다. 욕궁. 인간의 궁극적인 지대, 우리가 이제 태극할 쓸때 이게 극 있지 않습니까? 태극. 이 궁극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궁극이에요. 궁극의 세계를 다 도달하기 위해서 갱상일축노

이 박영석 대장이 안타깝게 세상을 떴지만 그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8층 고지를 올라갔는데 이렇게 산사태가 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두려운 곳이 악명 높은 안나푸르나인데요. 풍요의 여신이라는 이름이지만은 정말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그러한 장소지만은 이렇게 위험한 곳이단 말이죠. 여기가 이 신들의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 영역을 인간들이 이제 도전을 한 겁니다.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욕궁 천리목하야 갱상일축로로다. 그 다음에 향상일로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마치 우리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스님들이 요즘은 제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 태산이 앞에 하늘을 가리고 있으면 안 된다. 히말라야 8000 고지를 낱낱이 투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고봉정상을 가보지 아니하고서는 공부가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공부라고 하는 게 법신변사라고 하는 거는 법신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가 평등한 거 아니겠어요? 공부가 돼서 화두가 되고 무심이 되고 공부가 되면 일념이 지속이 쫙 되고 나서 처음 공부가 되는 단계는 말이죠. 모든 세상이 법신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가 평등한 거 아니겠어요? 공부가 돼서 화두가 되고 무심이 되고 공부가 되면 일념이 지속이 쫙 되고 나서 처음 공부가 되는 단계는 말이죠. 모든 세상이 불의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한 덩어리가 돼요. 너 나가 없고 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물이 있으면 물에 어떤 그 이 탁한 기운이 계속 돌고 있다가 마음이 무심히 고요히 되면은 물이 맑게 되지 않습니까? 밑에 조금 그 탁한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더라도 맑게 보이잖아요. 마음이 맑아집니다. 고요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상태가 다시 휘저어버리면 다시 이렇게 또 흙탕물이 되겠지만 흙탕물이 쫙 고였을 때 흙탕물을 싹 걷어내면은 그 다음에 맑은 물만 있겠죠. 이게 지금 처음에 온 세상이 한 덩어리가 되는 세계를 만나는데 그걸 법신경계라 그래요. 법신변사라 그래요. 이 법신변사. 그 다음에 이걸 일색변사라고.

잠들면 얼어 죽는다. 잠들면 얼어 죽는다라고 하는 고봉정상과 참선의 관계는 같다. 히말라야 고봉정상의 마지막 8000m 봉우리를 낱낱이 하나씩 다 투과해야 다 되듯이 향상구 공안을 다 투과해야만 인가를 받는 것이 우리 가나선의 전통입니다. 백천산매를 수용해야 되고 그 사이에 이 목숨을 걸어놓고 위법망구에서 몸을 던져가지고 이 진리의 세계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럴 때 졸면 되겠습니까? 이 참선할 때 졸지 말아야 돼. 눈을 뜨고 있어야 되고 졸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고봉 히말라야에 가서 안나푸르나가 보이는 그쪽에 가서 이렇게 직접 찍어서 이렇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이게 안나푸르나래요. 이런 그 우리가 스님들도 이러한 고봉 정상을 보고 히말라야를 보고 하면서 높은 곳에 가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봉정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암자죠. 한 1500m 고지가 돼요. 우리나라에는 남한에는 2000m 넘는 봉우리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바위산이고 아주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현기 스님께서 계셨던 지리산 상무주암도 1000m가 넘는 고지에 그냥 딱 초가삼간 같은 집 한 채 딱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고봉정상에 가서 어째서 이런 공부를 하겠느냐? 이게 수행품 곳에 있는 암자죠. 한 1500m 고지가 돼요. 우리나라에는 남한에는 2000m 넘는 봉우리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바위산이고 아주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현기 스님께서 계셨던 지리산 상무주암도 1000m가 넘는 고지에 그냥 딱 초가삼간 같은 집 한 채 딱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고봉정상에 가서 어째서 이런 공부를 하겠느냐? 이게 수행자의 로망 히말라야입니다. 전부 준한 스님이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거든요. 이게 야밤에 간밤에 있는 밤에서 보이는 이런 안나푸르나의 정상입니다. 향상구 공안 화두와 눈 덮임 히말라야는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님스프라자의 어떤 다큐멘터리 보면 등반과 명상은 똑같다 이런 말을 해놨어요. Climbing and meditation is the same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피니스트와 수행자의 관계 이것이 바로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향상 일로의 세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8000m 히말라야 고지를 등산하는 등반하는 알피니스트와 수행자가 선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유사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향상구 공안을 투과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는 그날까지 이런 고행을 하는 것 같지만 행복하게 아주 즐겁게 호연지기를 가지면서 우리가 수행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이 등산과 선이라는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한국 에세이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내지 않음으로써 노여움을 이기고 선으로써 악을 이기고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써 거짓을 이겨라.

머리의 꾸밈새나 가문이나 계급 때문에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이 참 스승이며 진정 축복받은 스승이다.

0: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전염병을 다스리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바이샬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바이샬리 사람들은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는 없습니다.
2: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군. 이끌지 못한 일을 끌어주시고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십니다.
1: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합성하였습니다.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이 마이준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1: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잘 안 하는데요.
2: 하지 마요. 하지 마요.
0: 쾌둥아. 와. 아.
3: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2: 안녕.
3: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4: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0: 아, 얘 빼요. 재미없어.
5: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구구단 외우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
1: 에이, 구구단이 뭐가 어렵냐?
0: 구구 구구 구는

0: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아니, 저건!
1: 연못에선 승천하지 못한 용 아홉 마리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2: 이곳에 사찰을 짓겠다고? 인간 딸이한테 연못을 내줄 순 없지.
1: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과 계곡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2: 그 인간도 물에 빠져 죽었겠지. 이제 이 연못은 우리 거야. 저게 뭐지?
1: 죽었으리라 생각한 의상 스님이 배 위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배에서 내려온 의상 스님은 부적 하나를 연못에 던지며 용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0: 이곳에 사찰을 지어야겠으니 그만 승천하거라.
1: 연못을 빠져나와 급히 동해 바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용들이 사라지자 의상 스님은 연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한 후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뜻의 구룡사라 이름 붙였답니다.
3: 그럼 용들은 모두 동해로 간 거네?
4: 아니, 용 하나가 눈이 멀었었거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500년을 살았지.
3: 아휴, 불쌍하다.
4: 걱정 마. 착한 거북이를 만나 승천했으니.
3: 거북이? 혹시 거북바위의 거북이?
4: 오, 맞아. 그것도 구룡사 이름과 관계가 있지. 좋아, 이번엔 구룡사 거북이 전설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1: 조선시대엔 치악산 산나물이 귀한 곡물이라 궁으로 보내졌는데 구룡사 스님들이 이 공납에 책임을 맡게 되었죠. 그러자 무력을 가진 스님들이 생겨나 공납하러 온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5: 나물값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돈을 더 가져오게.
0: 아니, 어쩌다 이리 무력이 생기셨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더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1: 스님들의 욕심으로 인해 사찰이 점점 쇠락해지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구룡사를 찾아왔습니다.
6: 저런 배 거북 바위를 쪼개 없애게. 그러면 쇠락의 기운을 멈출 수 있을 테니.
1: 그 말을 들은 스님들은 바로 거북 바위를 반으로 쪼개버렸죠. 하지만 구룡사는 점점 더 쇠락해져서 불자 없는 사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0: 그 바위를 쪼개요. 운이 막혔습니다.
7: 그럼 어찌해야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0: 죽은 거북의 이름을 살려 사찰 이름을 아홉 구 대신 거북 구로 쓰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1: 그렇게 아홉 구에서 거북 구로 이름을 바꾼 후 신기하게도 기울었던 사세는 점점 살아났고 구룡사는 다시 대차를 이루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답니다.
3: 뭐해?
8: 말 시키지 마라. 지금 공중부양 훈련 중이니까.
3: 아, 그래? 아, 그럼 이 사과는 나눠 먹어야겠다. 살찌면 무거워서 못 들 테니.
8: 어, 야! 이상하게 돌도 뜨거든.
3: 에이, 돌이 어떻게 뜨냐? 말도 안 돼.
8: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영주 부석사다.
3: 부석사?
8: 응.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도량인데 배 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이랑 소조불 좌상, 조사당 벽화 같은 문화재들이 가득하지.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까지 더해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됐다고.
3: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8: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0: 따라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주 부석사로 고고!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의상대사는 한 신도 집에 머물게 됐는데요. 신도에겐 아름다운 딸 선묘낭자가 있었습니다.
1: 집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감사라니요. 스님을 모신 제가 감사하죠. 아, 여긴 제 딸 선묘입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0: 의상대사에게 한눈에 반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를 유혹하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의상대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1: 마음만 기쁘게 받겠습니다.
0: 선묘낭자의 짝사랑이 깊어지던 어느 날.
3: 스님, 아, 스님.
1: 무슨 일이십니까?
3: 이곳을 떠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0: 있던 중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선묘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1: 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그런데 선묘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1: 잠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2: 이런, 낭자에게 대신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0: 의상대사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묘낭자는 급히 바닷가로 향했지만 이미

0: 도망, 혼찌검을 내줍시다.
1: 그렇게 산적들은 사찰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선묘용이었죠.
2: 의상대사님의 사찰을 망가뜨리다니 벌을 줘야겠어.
3: 왜? 이게 무슨 일이냐?
4: 저 용이 도수를 부린 모양입니다.
5: 그래도 사찰을 계속 망가뜨려.
2: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군. 에이?
1: 선묘용은 절벽의 바위를 밀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절벽의 바위를 밀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를 공중에 띄웠죠.
4: 두목, 저거 보십시오. 바위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3: 예, 도망가자, 어서!
1: 그렇게 놀란 산적들은 도망가 버렸고 의상대사는 무사히 사찰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묘용의 불심을 기려 사찰의 이름을 공중에 뜬 돌, 부석을 따라 부석사로 지었답니다. 자, 자냐?
6: 아니, 근데 문은 왜 감고 있냐?
7: 이게 너 때문에 망했어.
6: 뭐가?
7: 꿈속에서 부처님 만나서 소원 빌려고 했단 말이야.
6: 아, 미안.
7: 근데 소원이 뭐야? 비밀이야.
6: 누가 대신 숙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냐?
7: 어떻게 알았어?
6: 부처님이 한가하시냐? 그런 소원을 들어주게?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여주 실륵사다.
7: 실륵사?
1: 실륵사는 용의 꼬리를 닮았다는 경기도 여주 복미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야. 그리고 고려 때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불리던 나옹 선사가 입적한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실륵사로 고고! 신라의 원효대사는 속세와 멀리 떨어진 복미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꿈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8: 여기 복미산에는 상서로운 연못 하나가 있네. 그곳은 신성한 사찰이 들어설 곳이니 찾아내어 사찰을 짓게.
1: 꿈에서 깨어난 원효대사는 꿈속 노인이 말한 연못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헤맨 후 드디어 연못을 찾아냈죠.
9: 이런 곳에 연못이 있다니. 빨리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1: 하지만 어쩐 일인지 몇 날 며칠 흙을 부어도 연못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9: 아무래도 공덕이 부족한...
1: 다시 연못으로 가 흙을 붓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연못에서 9마리의 용이 승천하기 시작했죠.
10: 스님께서 부처님께 기도해 주신 덕에 우리가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연못을 메워 절을 지으십시오.
9: 고맙소.
1: 원효대사는 용이 사라진 자리에 사찰을 지었는데 그 사찰이 바로 여주 실륵사랍니다.
7: 그럼 원래 이 자리가 연못이었던 거네?
6: 그렇지.
7: 그런데 이건 뭐야?
6: 보면 몰라. 나옹 선사의 부도탑이잖아.
7: 나옹 선사가 누군데?

0: 나홍선사는 고려 때 스님인데 조선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셨지. 나홍선사가 쓴 시들은 지금도 널리 널리 전해지고 있고.
1: 우와, 대단한 스님이네.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나홍선사 이야기로 고고! 세월이 흐른 후 나홍선사는 신륵사로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 총사는 나더러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0: 그 시간 마을에선 용의 머리를 한 말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용마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나홍 스님을 찾아오게 됐죠.
3: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놈의 용마가 걸핏하면 우리를 괴롭히니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2: 그 용마가 아직 마을에 있소?
3: 예.
2: 그럼 갑시다. 내가 용마를 만나야겠소.
0: 그렇게 나홍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마를 찾아 나섰고 신비한 굴레로 용마를 단순히 제압했죠.
2: 이제 더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거라.
3: 고맙습니다. 스님이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습니다.
2: 다 실륵 덕분이지요.
3: 실륵이요? 실륵이 뭡니까?
2: 아까 제가 용마를 올가면 신비한 굴레가 실륵입니다.
0: 그 후로 사람들은 나홍 스님이 수행하던 사찰을 용마를 잡은 신비한 굴레, 실륵의 이름을 따 실륵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4: 성내고 해치려는 생각을 없애고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라. 연민하는 마음으로서 중생을 돌아보고 자비로운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라.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대답보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황금이 비처럼 쏟아져도 다 채워지는 가래는 없다. 욕망은 채워질 때 잠시의 쾌락뿐. 긴 고통이 따르나니 이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 하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걷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슬퍼한다. 어리석은 자와의 친교는 적과 함께 사는 것처럼 항상 괴롭다. 지혜로운 자와의 친교는 친척들의 모임처럼 행복하다.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발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군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를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힐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발대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그늘이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여지요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사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아래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구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항사거 필경 무부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세계제가 가면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난방에 물뿌리니 청량 얻으며 서방에 물이 계속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호하소서 죄여 물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보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주의 개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0: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0: 목련 존자와 안한 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아나니아,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의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0: 곧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1: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 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 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만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2: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0: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죄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 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 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버버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욕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천사의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10억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0: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소환됐습니다. 성철 스님은 삶과 죽음의 이원론을 넘어 매 순간 깨어있는 삶 속에서 진정한 자비와 참 나를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1: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일찌감치 이런 그 근사체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바가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세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궁금증과 신비가 벗겨지고 있다 이런 말도 했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또 근사체험 이런 것까지 다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0: 근사체험을 겪은 이들이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게 되듯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자각은 결국 먼저 찾아야 할 가치일 겁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이웃을 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돌봄의 가치를 실천해온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은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함께 살피는 것이 돌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006년 문을 연 뒤 늘 지역 이웃들의 곁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금강정사의 지원 속에서 복지관은 그동안 맞춤형 돌봄과 나눔 사업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1일 광명시 학교 복합시설 어울마당에서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덕분
4: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를 살피고 돌보며 항상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5: 20주년 기념을 넘어 수많은 이웃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이 모여 만든 공동체의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철산복지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다음 20년을 향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3: 복지관은 지난 20년 동안 사례관리와 돌봄, 노인,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이어왔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의 건강돌봄 강연과 주민참여형 토크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선재 스님은 이웃과 자연의 생명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함께 살피는 것이 돌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부처님, 법단위가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꽃도 나무도 물고기도 하늘에 다니는 새도 다 그려져 있는 것들은 그들의 생명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복지의 시작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여러분들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나와 함께라는.
3: 최근 한류엑스포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한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이 전통문화를 넘어 마음치유와 환경문제를 담은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염원도 전했습니다.
7: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얼마든지 음식 갖고 바꿀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환경문제 이런 것들도 내 먹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찰음식이 해야 될 역할이 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더 사명감을 갖고 불교가 헤아나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3: 철산복지관은 앞으로 주민의 일상을 더욱 가까이 살피고 주민과 이웃, 지역기관이 함께 안부를 살피는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분단의 벽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5대 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며 DMZ를 따라 걷는 대장정에 나섭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인들이 22일간 410km를 걷는 생명 평화 순례 소식을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8: 한국 사회가 직면한 오랜 분단의 상처를 넘어 평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5대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종교인 30여 명이 분단의 최전선인 DMZ를 따라 총 410km를 걷는 2026 종교인 DMZ 생명평화순례에 나섭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순례에는 불교계에서 장적스님과 일문스님, 종호스님 등 실천불교 승가회 스님들이 동참합니다.
9: 지나는 곳마다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에 평화와 통일, 그리고 생명들이 참으로 평화롭게 사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발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8: 순례단은 오는 10월 1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22일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도착할 때까지 매일 20km 안

0: 밖을 걷습니다. 순례길은 6.25 전쟁 당시 전소의 아픔을 겪은 천년고찰 보성 건봉사를 비롯해 피해능선, 백마고 지역 등 전쟁의 상흔이 짙게 남은 격전지를 두루 거칩니다. 종교인들은 주요 거점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 행사를 열고 분열과 대결을 넘어 해원과 상생의 기도를 올릴 계획입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걷는 이 평화의 발걸음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멈추고 적대를 멈추고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상처를 넘어 다시 연결되다를 주제로 내건 이번 순례는 5대 종교

0: 록과 힙합,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해 재해석한 스님의 반야심경은 온라인과 디지털 플랫폼에서 누적 조회수 1억 회를 기록했으며 개인 유튜브 채널 108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1: 종교적인 맥락을 조금 덜어내더라도 음악적으로는 전 접근하기가 되게 편했어요. 제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일본어를 잘 모르고 하더라도 마음이 좀 편해지고 소위 저한테 좀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0: 일본을 넘어 중국과 대만, 동남아시아와 호주 등 세계 각국의 관객들을 만나온 카노 스님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다음 달 30일 서울 예스24 원도 로크홀에서 열리는 서클 오브 하모니, 우리말로 조화의 원. 카노 스님을 세계에 각인시킨 반야심경 음악 탄생 10주년을 기념하는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무대에서는 대표작인 반야심경을 비롯해 대비주와 세존계, 나무아미탑을 왕생주, 불정 존승 다라니 등 불교 경전을 현대적인 음악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 국내 관객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또 이런 아티스트가 사실은 정말 독보적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없거든요. 순수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명상을 하듯이 이제 되뇌일 수 있는 어떤 음악들인데 저같이 느끼고 또 이렇게 반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0: 오랜 세월 이어져온 경전의 가르침을 동시대의 음악으로 풀어내며 불교와 대중의 거리를 좁혀온 카노 스님. 이번 첫 내한 공연 역시 종교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음악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새로운 포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이름 모를 청년의 장기 기증으로 두 번째 생을 얻은 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온 일면 대종사가 팔순을 맞아 회고록 생명 나눔 일면입니다를 펴냈습니다. 어린 시절 마주한 태풍 피해부터 시한부 판정이란 죽음의 문턱까지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살행을 펼쳐온 스님의 일생이 한 권에 담겼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3: 유년 시절 마을 전체를 덮친 사라 태풍의 참혹한 피해,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후에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인 두산 일면 대종사의 삶이 책 한 권에 담겼습니다. 일면 대종사가 산수를 맞아 펴낸 회고록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이 책은 일면 스님이 그동안 맡아온 직책에 국한된 게 아니라 현대 불교사를 관통하며 살아온 사람 일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4: 지금 제가 80년 살아오면서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몇 점이나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 점수를 매기니까 59점이에요. 6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점을 채우려고 노력. 과연 내가 몇 점이나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 점수를 매기니까 59점이에요. 6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점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3: 스님은 지난 2000년 간 질환으로 시한부 삶을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스님에게 기적처럼 다가온 것은 22살 청년의 장기 기증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청년이 내어준 장기로 새 생명을 얻은 일면 스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남은 삶을 생명을 살리는 데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2000년 1월 8일 날 23시간 동안 수술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3: 스님은 2005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에 취임한 뒤 장기 기증과 조혈모세포 기증, 자살 예방 등 고통받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팔순을 맞아 펴낸 회고록에는 어린 시절 출가와 해인사 수행, 종단 행정, 포교, 생명 나눔 현장에서 겪은 80년 삶의 자취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스님은 책을 통해 지나온 삶에서 만난 모든 인연에 감사를 전하며 생을 돌아보니 모두가 은혜라고 회고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잇고 그 생명이 다시 세상의 생명을 살려내는 연기와 회향의 삶. 입적하는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면 스님의 회고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받은 삶을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동국대 일산병원이 힘들고 지친 환자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어제 1층 로비에서 동국대 뮤직 아카데미와 함께 음악과

가치가 있는 힐링 음악회를 선보였습니다. 동국대 뮤직 아카데미 멤버로는 김혜주 영어영문학부 명예교수와 김호준 한의학과 교수, 치흥 법륜사 주지 진명 스님과 인천 행복한절 주지 정호 스님 등이 참여했습니다. 음악회에선 엘가와 브람스 등의 클래식 연주를 비롯해 한국 가요와 윤재용 총장의 신앙송 등이 1시간 동안 펼쳐졌습니다. 음악회엔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 이혜원 의료원장, 백용해 병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태고종 원흉회가 총무원장 임기를 현행 4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하는 종원 제41조 개정안에 반대 뜻을 표명했습니다. 원흉회는 지난달 31일 천안 천왕사에서 회장 일로 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성관 스님, 이사 혜일 성호 스님, 복지분과 진성 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원장 연임제 종헌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일로 스님은 현직 총무원장에게 연임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 개정이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 4년 단임제 유지를 비롯해 현직 총무원장 적용 배제, 견제 및 책임장치 강화 등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도자의 연속 집권이 아닌 세대교체와 새로운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화 전등사가 제21회 전등사기 강화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 길상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강화 지역 어르신들로 구성된 64개 팀 4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지 지불 스님은 승패를 넘어 어르신들이 서로 정을 나누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을 위해 전등사도 꾸준히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등사 신도회가 준비한 점심 공양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한방 무료진료, 약손봉사단의 무료 발마사지도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21회째 이어진 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화합을 잇는 전등사의 대표적인 상생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0: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나무를 진행한 지 10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미 알고 계시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인터넷 동영상, 너튜브에서 요 광우의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가짜 동영상, 가짜 법문이 지금 많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내용들을 날조하고 왜곡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 지금 많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산소에 가서 술을 올리면 자손들이 뭐 복을 받는다라든가, 저 그런 얘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뭐 무슨

하면서 속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소중한 나 무한 행보 소나무를 통해서 항상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염불해라. 부처님께 기도해라. 둘째,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셋째,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저는 오로지 이 세 기도해라. 둘째,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셋째,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저는 오로지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항상 늘 오직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렸지, 이 마음 밖에서,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 특별한 비방이나 비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께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해라.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라.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를 그대로 베낀 가짜 동영상, 이상한 내용들 절대 믿지도 마시고 아예 보지도 마세요.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우리 BTN 불교TV 채널을 통해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잘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 영상에 속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건 어떤 염불을 하건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하나로 통한다. 부처님을 향한 모든 염불, 기도는 결국 하나의 에너지로 통한다. 어떤 염불을 하건 어떤 기도를 하건 간절하게, 그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수없이

진주 땅에 송보살, 성이 송씨인 송보살이라는 노보살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송보살이라는 노보살님은 평생을 나무아미타불 염불하시다가 홀연히 세상을 떠나셨는데, 장례식 때온 진주 시내가 팔칵 뒤집힐 정도로 그 장례식에서, 그 송보살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집에서 환한 빛이 방광을 해가지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그런 신비한 이적을 보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여러 개 나와가지고, 그때 진주에 있는 불자님들이 십실일반 시주를 해서 그 송보살님의 그 사리를 모아가지고 지금 진주 연화사라는 사찰에 한 켠에 송보살님의 사리탑을 모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 실제로 보

수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법 중에 하나가 옴마니 반메움 육자진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옴마니 반메훔이라고 발음하고 티베트 발음으로는 옴마니 뱀메훔 뭐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수많은 불자님들이 염송하는 기도법이 바로 옴마니 반메움 육자진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저 몽골 불교에서도 과거에서부터 수많은 불제자들이 이 옴마니 반메움 수행을 해가지고 놀라운 그런 체험과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신비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티베트 불교 혹은 뭐 몽골 불교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우리 신도님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불심을 크게 일으켜 줄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 재미난 내용이 있는가 하고 이 책 저 책 이 글 저 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놀라운 내용.

평생 동안 옷만이 밤매운 1억 번을 외웠다고 합니다. 1억 번. 1억. 이야. 평생 동안 옷만이 밤매움 1억 번을 염불하려면, 염송하려면 하루에 몇 번을 외워야 될까요? 어쨌거나 들리는 전설에는 옷만이 밤매움 1억 번을 채우신 노보살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항상 오랫동안 늘 한결같이 옷만이 밤매움을 외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공상당에 의해서 몽골 불교가 완전히 황폐화가 되는데, 그렇게 몽골 불교가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다시 불씨의 불을 밝히면서 다시 지금은 몽골 불교가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 수십 년 전에 공상당이 들어와서 공상주의자들에 의해서 몽골 사찰과 스님들이 불타고 학살당할 때, 그때 몽골의 어떤 스님께서 가까스로 탈출을 하고 옷을 바꿔 입고 그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자기가 스님인 걸 숨기면서 일반인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마음속으로 혼자 부처님의 법을 혼자서 몰래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스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눈앞에서 고향 같은 그 사원들이 다 불타버리고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다들 살해당하고, 그 속에서 그 스님은 몰래 탈출을 했지만 승복을 벗고 머리를 기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스님이라는 걸 숨기면서 혼자서 그렇게 부처님 법을 혼자서라도 수행하고 있는 그 스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마음속으로나마 혼자서나마 몰래라도 부처님의 법을 꾸준히 닦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슴에 뭉클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스님께서 그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여차 해가지고 그 스님께서 다시 몽골의 불교,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고 다시 몽골 불교가 일어나면서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사원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몰래 부처님 법을 닦다가 노후에, 말년에 비로소 다시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다시 사원으로 돌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간절하게 옴마니 반메옴을 염불하면서 그렇게 쓰러져가는 몽골 불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평생을 몰래 숨어서 혼자서 몰래 부처님 법을 닦으며 평생을 옴마니 반메움을 외우시던 그 노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그렇게 우리 불교식으로 화장을 하고 다비식을 올렸는데, 화장을 마치고 그 재 속에서 남아있는 뼈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몽골 노스님의 두개골, 머리 두개골 뼈가 딱 발견이 됐는데, 세상에, 그 몽골 노스님의 화장한 남아있는 그 두개골에 옴마니 반메움 글자가 또렷하게 두개골 뼈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놀라고 그 자리에 장례식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와, 말하면서도 소름. 와, 그 몽골 스님의 평생 옴마니 반메움을 염송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화장을 했을 때 그 두개골에, 남아있는 두개골에, 다 타고 남은 뼛조각 속에서 그 남아있는 두개골에 옴마니 반메움이 딱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진실한 불자, 수행하고 스스로 염불하고 기도해서 확연하게 맛을 본 불자들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얘기를 믿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건 지장보살을 염불하건 옴마니밤매음을 외우건 자기만의 딱 확고한 자신만의 수행법이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죽는 그 순간에도 염불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염불하다 죽으리라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숨이 끊기든 관세음보살 하면서 숨이 끊기든 지장보살 하면서 숨이 끊기든 옴마니밤매움 하면서 숨이 끊기든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멋지게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부처님을 가르침을 잘 닦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명심하고 대새기면서 우리 불자님들 이번 생에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잘 닦아야죠. 자, 이와 같이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생을 온만히 밤매움을 염송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용성 스님께서 온만히 밤매움의 공덕에 대한 책을 얇은 책을 만들어서 전국 사원에 배포를 하셨을 정도로 온만히 밤매움 수행을 아주 깊이 닦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용성 스님이 독립운동을 하실 때 암호가 온만히 밤매움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접선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암호, 서로가 서로 같은 편인지 암호를 대하지 않습니까? 백용성 스님의 암호가 바로 온만히 밤매움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성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위험한 일을 수없이 많이 만났는데 아 이번에는 꼼짝없이 내가 잡혔구나 꼼짝없이 걸려들었구나 싶을 때 간절하게 온만히 밤매움을 외울 때마다 정말 신비한 일이 생기면서 그렇게 위급하고 위험한 일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었다. 지금 생각하도 참으로 신기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온만히 밤매움을 부르건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반드시 부처님께서 불보살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로운 손길 가피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전에 해인사 지조감에 머무르셨던 큰 스님, 일타 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일타 스님, 정말 법문을 너무 잘하셔서 설법제일이라고까지 불리우셨던 일타 큰 스님이 계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이 일타 큰 스님의 법어집, 일타 큰 스님의 법문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읽고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일타 스님께서 어린 나이에 출가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한문 경전을 통달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20살 비구계를 받고 나서 내가 이제 한문 경전을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신학문을 배워야 되겠다. 새로운 학문,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학문을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20대 초반에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일타 스님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서울에 있는 동국대에 입학해서 내가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그렇게 새로운 학문을 배워서 좀 새롭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불교, 사람들에게 새롭게 포장한 쉬운 불교를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서울에 올라와서 막 동국대에 입학하기 직전에 아이고 6.25 한국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저 북한에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차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나마 있던 차와 열차도 사람들이 다 타고 먼저 떠나버렸으니 피난민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가까스로 영등포를 지나가지고 지금의 안양 부근까지 걸어서 갔는데 안양 부근에 이미 트럭을 끌고 온 이 인민군, 공상당, 요 공상당 요 인민군들이 벌써 진을 치고 있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감시하고 심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타 스님이 승복을 입고 있으니까 눈에 확 띌 거 아닙니까? 안양 길목에서 지키고 있었던 이 인민군이 일타 스님을 불러가지고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뭐 이렇게 심문을 하니까 일타 스님이 나는 스님이요. 스님이 뭐냐?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스님이요. 이거 반동분자 아니야? 하고 분위기가 막 험악해지고 이 공상당들, 이 공상군들, 이 인민군들은 종교를 안 믿지 않습니까? 이 공상당들은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영락없이 일타 스님이 저기 인민군 전쟁터에 이제 끌려가게 될 판인 겁니다. 이 반동분자 아니야? 막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 딱 담배를 물고 있는 굉장히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정치국장이라고 불리우는, 정치국장 하니까 왠지 좀 높아 보이잖아요. 정치국장이라고 불리우는 담배를 딱 꼬나 물고 그렇게 왠지 지위가 높아 보이는 이 정치국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싹 다가오더니 내가 신문 나갔어! 딱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일타 스님을 딱 불러가지고 책상 앞에 딱 놓고 스님이요. 예. 스님이면 팔뚝을 한번 걷어보시오. 스님이면 팔뚝에 연빗자국이 있지 않겠어. 오. 이거는 진짜 불자들만 아는 건데.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수계식에 스님이 될 때 그 숙뜸이나 아주 큰 향으로 팔뚝을 이렇게 지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팔뚝에는 이 연비라고 해가지고 연비자국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타 스님이 계를 받을 때 연비했던 그 연비자국을 딱 보여주니까 그 정치국장이라는 사람이 스님 맞구나! 이러면서 딱 이렇게 속삭이더랍니다. 스님, 나도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니 마음 놓으십시오. 에구구구. 참. 역사의 슬픔이죠. 원래 이 공상당은 종교를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상당에서 북한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국장이라는 사람이 나도 불교 신자입니다. 스님, 나도 불교 신자예요. 이게 역사의 비극 아닙니까? 참으로 이게 역사의 비극 아닙니까? 불교 신자라는 사람이 공상당에 종교를 믿지 않는 공상당의 고급 관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이 중생들의 모습 참으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상당에서는 종교를 부정하니까 이 정치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속언속언 작은 목소리로 스님 나도 불교 신자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음료수도 따라주고 이러면서 일타 스님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차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기를 이 스님이 저기 밑에 원하는 데까지 밑에까지 잘 모셔다 드려라 해가지고 일타 스님이 그 정치국장 불교 신자라는 그 정치국장을 만나가지고 무사하게 그 안양에서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정치국장이 만들어준 그 차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김천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스님, 우리가 데려다 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는 스님이 가고 싶은데 가시오 하고 일타 스님을 김천에 내려줬다고 합니다. 김천에 직지사로 갈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때 지나가는 말로 어떤 사람에게
금호 큰 스님이 진주 응성

역사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게 됩니다. 그 당시 큰 스님 중에 금오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금오스님의 관세음보살님 가피 이야기도 제가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들려드렸는데, 도인이라고 불렸던 금오스님께서 피난을 내려오셔가지고 진주 응석사라는 절에 머무르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응석사에 가서 금오스님 밑에서 공부

그러니까 일터 스님이, 아 스님, 주지 스님, 제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금호 스님 밑에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니, 지금 스님들, 지금 남아있는 스님들 먹을 쌀도 지금 모자르고 자네는 지금 주민증도 없잖나. 지금 주민증도 없어가지고 만약에 경찰이라도 와서 조사하다가 주민증이 없는 거 보면 바로 잡혀갈 수도 있다네. 그러니 경찰들이 오기 전에 어서 가시게. 주지스님, 지금 가라고 하면 제가 어디로 갑니까? 제가 밥도 조금만 먹을 테니까. 또 주민증이 없어가지고 경찰한테 끌려가도 그것도 다 제가 스스로 감내할 테니까 제발 응석사에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일타스님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주지스님이 보다 못해서 오늘부터 공양간에서 공양주를 사시게. 그래서 일타스님이 응석사에서 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며칠 동안 공양주 노릇을 아주 열심히 잘했대요. 아주 성실하게 공양주 노릇을 하다가 일타스님이 응석사에서 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며칠 동안 공양주 노릇을 아주 열심히 잘했대요. 아주 성실하게 공양주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일타스님이 법당에서 염불을 했는데 지나가던 주지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일타스님이 염불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공양주하던 일타스님을 불러서 이보게 스님, 이제부터 공양주는 그만하고 법당에서 불공 올리고 제를 지내는 기도 부전스님을 맡게, 부전을 맡게 하고 공양주에서 이제 법당 당당으로 올라가게 돼요. 법당에서 이제 불공 담당을 하는데 이야, 웬 젊은 스님이 와서 염불을 하는데 그렇게 염불을 잘하더라. 소문이 진주에 널리 퍼져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불공 올리려고 제를 지내려고 신도들이 줄줄이 찾아오더래요. 소문을 듣고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전쟁이 터져서 굶어 죽는 와중에도 전쟁의 그 혼란한 이 급박한 이 흉악한 상황에서도 부처님께 불공 올리려고 절에 찾아오는 불자들이 있었구나. 참으로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한국 불교가 이렇게 버티고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구나. 야, 진짜 진주 불심이 세다고 들었는데, 야, 진주 사람들 불심 정말 대단하구나. 전쟁이 터져서 먹을 게 없는 와중에도 쌀을 가지고 불공 들이러 응석사에 와서 불공을 올리고 제를 지냈다 하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잖아. 그리고 그런 전쟁의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스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부처님 도량을 지켜주신 그 불자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그런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찾은 일타스님이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남의 불공, 남의 제사만 지내줄 게 아니라 이왕 법당에서 기도를 시작했으니 나만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진짜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온만이 밤매움 기도를 했답니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께 허락을 받고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7일 동안 온만이 밤매움, 온만이 밤매움, 온만이 밤매움 육자지는 기도를 7일 용맹기도를 시작했는데 앉아서 기도하면 졸리고 서서 기도해도 졸려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했대요. 7일 동안 밤을 새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다가 고꾸라지고 나무에 부딪히고 7일 동안 기도하고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더 정확하게는 7일을 코앞에 둔 6일째 되는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앉아서 꾸벅하고 조는 순간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0: 속에서도 옴마니 밤메옴 외우는데 삼천대천세계 우주 허공을 일타스님, 삼천대천세계 우주 허공이 일타세 일타스님 입속으로 쑥 하고 들어오더래요. 허공이 일타스님, 우주 허공이 일타스님 입속으로 쑥 하고 들어가더래요. 옴마니 밤메옴 하고 잠에서 딱 깼는데, 아니 어떻게 허공이 내 입속에 들어오나, 어떻게 허공이 내 입속에 들어오나, 어떻게 저렇게 큰 우주 허공이 조그만 내 입속으로 들어오나. 아, 허공이 마음이요 마음이 허공이구나.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마음이 만들었구나 라는 걸 딱 깨치셨대요. 그 옴마니 밤메옴 7일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웬 젊은 스님이 목숨 걸고 기도하더라 소문이 퍼져가지고 진주 응석사의 신도들이, 발길을 끊이지 않게 신도들이 모여들고, 소문을 듣고 마을 이장님이 자기가 보증을 쓰고 증명을 써서 일타스님의 주민증을 또 만들어주고, 또 그 기도 덧택인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탈이 없이 일타스님이 무난하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탈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가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옴마니 밤메옴을 부르건 광명진언을 외우건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럽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묵묵하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갓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누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2: 북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삼호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 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비티엔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발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군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를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힐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발대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다소 영웅.

백년 세사 삼경몽이요 만리 강산 일국이다. 백년 세상 일은 삼경의 꿈이요 만리 강산은 한 파두판과 같구나. 고래 다소 영웅하니 옛날부터서 많은 영웅들이 남북 동서와 돌이다. 동서남북 여기저기 다 땅속에 한줌 흙이 되어서 누워있구나. 이 개성은 중국 청나라 순치 황제. 순치 황제는 1644년부터서 1661년까지 청나라 세조라고 하는 황제로서 있다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멀고 가까운 데를 다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어느 절에 가서 부목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그절 주지스님 뭐 눈에 띄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을푼 개송은 그 순치 황제가 출가할 때 읊었다고 전해 내려오는 그 출가시의 한 구절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일이지 가만히 앉아서 잘 되기는 바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순치 황제의 그 개송에 의해서 관찰을 해보면 정말 인간 1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짧다고 보면 짧고 길다고 보면 길지만은 그 흥망성쇠 관찰을 해보면 정말 인간 1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짧다고 보면 짧고 길다고 보면 길지만은 그 흥망성쇠 기륭 화보 행 불행 이 희비애락 그런 것으로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그 역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그 역사가 그렇게 꾸며져 나가고 있지만 더 지내놓고 보면 큰 눈으로 보면 삼경 꿈이 하룻밤 꿈에 지내지 못한 좋은 꿈을 꾸어도 그것이 깨놓고 보면 꿈인 거고 아무리 고약한 꿈을 꾸어도 깨놓고 보면 하나의 꿈에 지내지 못한 것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꿈인 줄을 모르고 영원한 것이기를 바라고 싫다운 것으로 착각하는 데에서 온갖 고통이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공률은 극히 적고 망할 일만 남아있는 거다. 동서고금에 많은 영웅 달사들이 나왔지만 한때는 그 권세가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떨굴 만큼 권세가 무섭고 제갈공명이나 이 사마이 같은

천지 하늘과 땅 천지의 모든 것을 보거든 그것을 무상을 깨달아라. 온 세계를 보거든 그것도 무상한 줄 깨달아라. 나의 본성을 나의 신령스러운 이 영각지성을 다 그것을 관해야 그것이 곧 깨달음이니라.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딱 사상이 있으면 도를 얻는 것은 시간 문제다. 도와 직결되는 것이다. 도를 닦되 많은 수행자들이 호소하기를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화두가 순이르게 들리지 않고 자꾸 망상에 끼어들고

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분율이라고는 율무 경전에 보면 입중오법이다. 대중 가운데 나아가서 도를 닦으러 들어가며 다섯 가지 법을 지켜야 한다. 첫째는 하심을 할 것이며, 둘째는 자비심을 가질 것이며, 셋째는 공경심을 가질 것이며, 넷째는 차례를 알 것이며, 차제를 알 것이며, 다섯째는 불설여산이라, 나무지기 일을 말하지 말아라. 첫째 하심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겸손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다, 아만심, 아상, 자존심, 그런 것을 갖지 말아라. 항상 하심하고, 항상 모든 사람 앞에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 자비심을 가지라 한 것은, 이기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어떻게든지 내가 몸공을 들여서 다른 분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른 분의 힘든 것을 덜어줄 수 있으면 내가 좀 힘이 들더라도 솔선해서 하고, 아픈 분이 있으면 내가 간병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항상 자비심을 가지라. 셋째 공경심을 갖는 것은 나보다 먼저 선배는 공경하는 거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공경하는 거고,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공경을 한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잘못된 점을 보더라도, 아, 나는 저렇게 저런 점을 주의해야겠구나,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서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라.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인자는 극락이라고 해서 낙, 인자는 낙수, 좋아할 요자, 요산 요수라고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나는 산을 즐겨하고 물을 즐긴다. 다른 사람은 인자, 요산이라고 해서 나는 낙산이요. 그렇게 유긴다면 별 수가 없습니다. 연전에 여기 낙산 스님이라고 한 스님이 졸심과 어릴 때부터 같이 참 좋은 친구로 지내시는 스님이 말년에 여기 와서 좀 지내셨는데 그분은 즐거울 낙자 몇 산자 써서 낙산 스님이라고 백낙산 스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어째서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하느냐.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태산과 같이 말없이 더 태연자 약한 그런 것이 좋아서 그런 것이 서로 자기 마음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어째서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하느냐.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태산과 같이 말없이 더 태연자 약한 그런 것이 좋아서 그런 것이 서로 자기 마음과 통해서 산을 좋아했고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가 밝아놓으면 생각이 좀 날카로울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물처럼 자유자재하고 강 급한 데가 막 흘러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차츰차츰 밑에서 차올라가고 넓은 데는 넓게 좁은 데는 좁게 바다에 가면 더 편안해지죠. 그런 물의 형태가 온도와 형태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변하면서도 물의 본성인 습성은 변하지 않는 그런 물의 본성이 좋아서 지혜 있는 사람은 물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산에 가나 물에 가나 우리는 아까 수행인이 대중방에 들어갈 때 다섯 가지 법을 지키듯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잔뜩 먹을 것을 쌓아가지고 술에다가 고기에다가 가서 요새 그 법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으나 잔뜩 싸질머지고 가서 끓여서 먹고 마구제비 쓰레기를 버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다가 시비가 이르면 싸우고 죽이기도 하고 올 때는 그 더러운 쓰레기를 마구제비 다 갖다 던지고 오고 남녀가 섞어져 가지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가니까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하는 그런 마음 대중방에 들어갈 때 다섯 가지 법을 지키고서 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생각으로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물에도 가야 할 것이다.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